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은 지구온난화나 지구적 자본 같은 악몽 때문만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에 대한 꿈 때문에도 변했고 우리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것들 때문에도 변했다. 우린 변화를 저울질 해보지 않은 채 그 변화에 적응하고 문화가 얼마나 변했는지 잊어버린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역사가이자 인권운동가인 리베카 솔릿이 자신의 책 어둠 속의 희망에 쓴 글입니다. 46년 전에 광주 땅의 현장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오늘의 산책길은 그날 그 현장을 기억하면서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하는 음악 만파정식지곡 듣겠습니다. 조창훈의 대금독주입니다.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하는 음악이란 뜻의 만파 정식지곡 들으셨는데요. 조창훈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에 오늘의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그때의 기억을 아물지 않는 기억이라 표현한 바 있는데요. 당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었던 이들이 실제로

문화를 저울질 해보지 않은 채 그 변화에 적응하고 문화가 얼마나 변했는지 잊어버린다 하는 글이 인상적이라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질되는 것은 다른 것이겠죠. 변하기 위해 특별히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요. 46년 전의 일, 아물지 않는 기억이지만 반복이 되지 않아야겠기에 지금도 우린 다시 기억하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 긴장을 풀고 우리 심신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곡으로 골랐습니다. 지난날 우리 문인들이 애호하던 음악이고요. 즐겨 연주했던 곡인데요. 현악영산회상 중에서 첫 번째 곡 상령산입니다. 이두원의 단소, 이지영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악영산회상 중에서 스무박 한 장단의 여유 있는 속도로 연주하는 음악, 우리 심신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음악이죠.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단소, 이지영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날이라서 한강 작가가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어떤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흐려지지만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던 그 이야기를 상기하게 됩니다. 아침밥을 함께 나눈 가족이 저녁에는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그런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한강 작가의 아물지 않는 기억이란 말이 실감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듣겠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거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듣 네 글자만 노래할 겁니다. 이 춤이 처음 공연된 건 1828년 효명세자 모친 순원왕후 사순 때 일인데요. 오늘 무산향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한 기록을 보면 무산양 정제에는 여성, 남성이 모두 추는 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 효명세자의 모친 순원 왕후의 사순 때 만들어진 춤, 대모반 위에서 혼자 추는 동무, 무산향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선 후기의 여러 기록들을 들추어 보면 실제 무산향을 당시에 추었던 이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무도홀기 기록을 보면 정제 여령의로서 의녀 난희와 비취란 이의 이름이 보이고요. 정제 무동으로는 오수산이란 이름이 명단에 보입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무산향 정제에는 여성, 남성이 모두 추는 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밀라 갑주 들으셨는데요. 양주 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주 풍류학회는 지난달 5월 첫째 주 목요일에 정기 연주회를 한 바 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6월에도 첫째 주 목요일에 정기 연주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음악은 서도 작가 공명가입니다. 공명가의 공명은 바로 제갈공명인데요. 이 곡은 제갈공명의 여러 사적을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강지 긴사공뿐이라.

천두에 성큼 나서 양손으로 파고세 다만 남은 건 좌우 강지 긴 사공.

겁나서 하는 말이 앞에 가는 배는 공명선생이 타셨거든 잠깐 놓고 다 주워 배에 머무르소서 우리 도덕전에 신신부터

나는 부질없은 길을 따르지 말고 빨리 돌아가 내 말 갖다 도덕전에 전하고

가정이로 돌이다 어? 가성이 하리롭소 빈 뱃머리를 본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본듯 상세한 묘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노래 끝부분에서 제갈공명을 잡으러 갔던 장수, 서성의 탄식 내용도 들을 수 있었죠. 한종실 유황숙은 덕이 두터워 저런 명장을 두었다 하는 이야기 있었죠. 그 명장은 바로

국가무역유산 서도소리 보유자 김광숙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아쟁과 철연금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허튼가락입니다. 허튼가락이란 제목, 바로 산조를 말하는데요. 이 곡에서 다스름 부분을 중모리와 언모리로 아주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다소 빠른 언모리를 마치고 산조의 진양부터 연주가 시작되는데요.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그리고 마무리가락으로 마무리한 음악 허튼가락 듣겠습니다. 이태백의 아쟁, 유경화의 철연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쟁과 철연금이 함께하는 허튼 가락, 이태백의 아쟁 소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별신 준비했습니다. 동해안 별신굿의 음악은 타악장단이 특별하게 발달한 음악이라서 타악기로 연주하는 최고봉의 음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음악인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이 동해안 지역의 타악장단을 사물놀이로 연주하는 음악으로 이번에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해안 별신굿의 김정희가 구음으로 참여를 했고요. 태평소가 가세해서 화려한 타악과 구음, 태평소 선율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입체적인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별신 듣겠는데요. 김덕수의 장구와 사물놀이패의 연주, 김정희의 구음,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양한 동해안 별신 곳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장단을 사물악기 연주로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죠. 김덕수의 장구,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사물, 또 김정희의 구음,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심청가 중에 한 대목 골랐습니다. 범피 중류 대목입니다. 심청이가 인재수가 돼서 인당수를 향해 가는

봐라 새별 같은 눈을 감고 저마 자랑 무릎수 이리비들 저리비들 백전으로 우르르르르르.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첫 곡으로 안은경의 피리 연주, 오래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우리는 그렇죠. 상대의 말 한마디에 쉽게

박경소의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순간 1악장 봄을 기다리는 시냇물 들었습니다. 8605번 쓰시는 분 주말 동안 문화시대 기다렸습니다. 아 행복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현대미술에서는 추상미술이 중요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점, 선, 면 또는 색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런 개념을 음악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모실 분은 선율을 해체하거나 재조립하고 악기에 새로운 쓰임을 부여하면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있는 분입니다. 첼리스트 이옥경

0: 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오늘 세종에서 네, 아침 일찍 버스 타고 네, 부지런히 네. 와주셨죠?
1: 네네네.
0: 감사합니다.
1: 아, 당연히 그러고 와야죠. 불러주셨는데.
0: 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현재는 이제 원래는 독일에서 머물고 계시는데 잠깐 한국에 들어오신 거죠?
1: 네. 작년부터 예. 독일 베를린에서 DAAD라는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하다가
0: 예.
1: 있다가 이번에 리움 미술관에서 워크숍을 요청을 받아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0: 아, 그 리움 미술관과 함께한 워크숍은 이미 진행을 하셨나요?
1: 네네네. 와서 한 5일 정도 했습니다.
0: 아,
1: 네.
0: 그러면 워크숍이라는 것은 이제 공연을 하러 오셨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워크숍을 하러 오셨다고요?
1: 네. 약간 공연 겸 워크숍이었고 어. 그리고 또 이번 주 목요일은 또 알코 미술관에서 짧은 공연도 하나 하고요. 그래서
0: 네.
1: 네, 그렇게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네. 기회가 됐네요.
0: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동일한 음악을 하는 한국에 있는 다른 네.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일까요? 아니면은 새롭게 아 내가 하는 음악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1: 아 제가 하는 음악은 아무래도 아직 한국에서는 그렇게 기반이 넓지가 않아서요. 이번에는 제가 하는 음악에 대해서 약간 소개도 해드리고
0: 네.
1: 그리고서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즉흥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워크숍을 했고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0: 예.
1: 물리 선생님도 오셨고
0: 네.
1: 도덕 선생님도 오셨고 그래가지고 아, 저는 예. 참 재밌었어요.
0: 그렇군요. 네. 자, 뭐 순간순간 즉흥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뭐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1: 네.
0: 이제 쭉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첼로를 보통 연주하고 첼리스트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 이제 흔히들 음악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가장 유명하게는 뭐 바흐의 무반주

0: 자, 뭐 순간순간 즉흥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뭐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쭉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첼로를 보통 연주하고 첼리스트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 이제 흔히들 음악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가장 유명하게는 뭐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굉장히 뭐 잔잔하고 소위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런 멜로디가 흐르는 곡이죠.
1: 그렇죠.
0: 그런데 우리 이옥경님의 음악은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 있고 매력 있습니다.
1: 오.
0: 그래서 아직 이 옥경님의 음악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아, 나는 어떤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다라고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1: 그건 저도 사실 좀 힘든 주제이긴 한데요.
0: 네.
1: 저는 요즘에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0: 아.
1: 왜냐하면 어떤 장르나 스타일에 부합되지 않고 그냥 제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을 찾는 그리고
0: 네.
1: 제 저만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 네.
1: 더 복잡해졌나요?
0: 아니요. 옥경 스타일로 가죠.
1: 감사합니다.
0: 아, 좋네요. 아, 개인적인 음악.
1: 네.
0: 이건 뭐 사실 그렇죠. 뭐 장르나 어떤 특징을 굳이 예중예고를 나오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되셨다고. 네. 그 과정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1: 네네네. 네. 첼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한국 교육 방법. 그래서
0: 네.
1: 그 클래식, 특히 서양 음악, 서양 클래식 음악을 계속 했고요. 그래서 뭐 예원 예고 나오고, 뭐 입시를 위한 음악을
0: 네.
1: 배웠다고 하면은 할수 있겠죠. 그런데
0: 네.
1: 저는 그때 사실 제가 원해서 첼로를 시작한 거는 아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깊다고는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항상 그좀 애매했던 게 제가 항상 그냥 좀 항상 너무 못하진 않고 조금만 더 하면 더
0: 더
1: 그럴
0: 잘할
1: 수 있는
0: 수,
1: 저럴 수 있는
0: 네.
1: 그럴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가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그래서 계속 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0: 네.
1: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에는 연습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대학교를 시험을 쳤는데 다행히
0: 네.
1: 안 됐습니다.
0: 한국에
1: 그래서
0: 있는 대학을
1: 네네네
0: 말씀하시는 거죠?
1: 한국에서 그냥 뭐 당연히 어머니가 원하시는
0: 네.
1: 대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안 돼서
0: 근데 다행이라고 얘기하셨나요?
1: 네,
0: 왜
1: 왜냐면은
0: 다행이죠?
1: 저는 첼로를 그만두는 게 그때는 소원이었거든요. 네,
0: 아,
1: 그래서
0: 예.
1: 그 첼로를 배웠을 때 기억에 이렇게 좋은 기억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원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이건 난 그냥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은 첼로를 관두고 뭐를 할까? 그래서
0: 네.
1: 근데 고등학교 때 우연히 재즈라는 음악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거는 뭔가가 좋은 것 같다. 난 저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 저걸
0: 네.
1: 해보고 싶다. 약간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어디서 라디오에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들은 게
0: 네.
1: 버클리라는 학교가 있다.
0: 네.
1: 보스턴에 가면은 재즈를 가르친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0: 거기 가고 싶다라는
1: 네, 그래서
0: 마음을. 네.
1: 그 어머니가 그래서 또 재수를 할래? 유학을 갈래? 그래서 저는 보스턴에 있는 학교를 가겠습니다.
0: 네.
1: 그러니 어머니가 그래라고
0: 네.
1: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0: 네.
1: 네.
0: 그래서 거기에 가서도 정통 클래식을 그러면 첼로 연주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첼로를 그만두시려고 했었다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하신 거였죠?
1: 원래는 진짜 첼로는 전혀 다시 볼 생각이 없었어요.
0: 네.
1: 근데 이게 음악 학교다 보니까
0: 네.
1: 악기를 처음 2년 동안은 계속 연주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0: 아,
1: 할수 있는 악기가 첼로밖에 없잖아요.
0: 첼로니까.
1: 그래서

0: 재즈를 하고 싶다 그 마음을 그때도 품고 계셨던 거예요?
1: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딱 그때 가서 그 학교에 가서 재즈 약간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데 제가 알았던 재즈는 재즈가 아닌
0: 아,
1: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전통이 있구나. 그래서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들어봤는데 아,
0: 네.
1: 이거는 첼로로 그러니까 뭐꼭 첼로로 재즈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아, 이게 내가 할수 있는 걸까? 이게 내가 진짜 원했던 그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영화 음악 거기서 그곳에서도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0: 네.
1: 그 전공하는 친구들 프로젝트를 많이 녹음을 해줬다가 아 이거 재밌겠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0: 네.
1: 요소 중에 하나가 영화거든요. 어릴 때부터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서
0: 네. 장르 가리지 않고요.
1: 예,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영화 음악 그쪽도 재밌겠다 해서 전공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했죠. 그래서
0: 네.
1: 첼로는 계속하고 하지만 전공은 영화 음악. 그래서 곡수는
0: 영화 음악 작곡이요.
1: 네네네. 그래서 곡 쓰는 것도 거기서 좀 공부하고 그래서 그렇게
0: 네.
1: 했죠.
0: 아, 와. 보라요티한데요? 그 과정 자체가?
1: 네,
0: 네.
1: 물 흐르듯이 갔는데
0: 어찌
1: 어떻게 그렇게
0: 보면 물
1: 됐나요?
0: 흐르듯이 갔지만 굉장히 새로운 길을 계속 뭔가 찾아내고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좀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주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첼로를 연주했는데도, 좋아.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봐. 이런 반응을 받고 새롭게 더 도전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특별히 이제 정통적인 첼로의 연주 기법이라고 하면 악기를 이제 활로 켜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신 뭐 악기를 두드린다든지 뭐 뭘까 긁는다든지 이렇게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연주 방식을 가져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1: 그것은 아무래도 제가 NEC라는 학교를 버클리 졸업하고서 학사, 석사, 항상 헷갈리는데
0: 네.
1: 마스터를 하러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0: 네.
1: 거기에서 전공이 임프로비제이션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앙상블을 들으면서 신기했던 거는 사실 선생님들도 대단하셨지만은 그 같은 전공을 듣는 친구들이 되게 다양한 음악에 대해서 알고 연주에 대해서도 폭이 되게 넓어서 그
0: 네.
1: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그냥 옆에서 해봐. 괜찮아. 재밌어. 똑같은 거죠. 그래서
0: 네.
1: 더 해봐도 돼. 약간 소리가 그렇게 나도 이상이 무슨 새소리가
0: 괜찮아.
1: 나도 괜찮아. 그거 재밌는데 더 해봐. 그러면서 또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또 같이 공유하고 듣다 보니까 아 이런 거로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0: 네.
1: 그냥 저 혼자 재밌어서 이것도 되네 그게 아니라 이런 소리들과 이런 그 음악을 가지고서 진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도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서 2년을 보내고 그 후에는 뉴욕을 가게 됐어요.
0: 네.
1: 그것도 뉴욕에서 왔던 연주자, 작곡가 데이브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와서 워크숍을 하는데 제가 그 워크숍 앙상블에 참여를 하면서 되게 새로 뭔가를 많이 받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0: 네.
1: 또 그분이 제가 하는 연주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0: 예.
1: 좋다라는 말 한마디 한거 가지고서 그게 뭐지? 근데
0: 예.
1: 저 사람은 뉴욕에 있다는데? 그래서 뉴욕이 뭐지? 그래서 뉴욕에
0: 한번 가볼까요?
1: 가봤죠.
0: 예.

0: 클럽을 그래도 좀 갔던 편인데 이 클럽에 갔었을 때는 그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되게 심플한 공간이었는데 꽉꽉 차여 있었고 일단
1: 이번 공연장에서 진짜 퍼포밍을 하는 네, 그 모습이 너무 그냥 상상이 되고요. 한번 꼭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되게 평준화가 아니라 뭐라죠? 되게 데모크라틱한 그 공연장 그 연주자라고 해서 막 우리 내 음악을 보여줄게 그런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1: 느낌.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관객과 연주자가 이렇게 평등한 위치에서 예, 수평적으로 그런 공연.
0: 그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뭐지? 나 이걸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서 뉴욕에 대한 약간 꿈을 키우고서
1: 네.
0: 학교를 졸업하고서 조금 이따 갔죠.
1: 네.
0: 잡음 협음, 잡음 불협화음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소리도 잘 듣기만 한다면은 그 안에서 음악적인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다.
1: 되게 잘 어울리신다.
0: 아그 네.
1: 아, 예를 들면 그런 공연장에서 진짜 퍼포밍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그냥 상상이 되고요. 한번 꼭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음악을 살짝 들어보기 전에 그 이옥경님께서는 아까처럼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음악 연주 모든 소리를 음악의 재료로
0: 제가 다행히 그때는 제가 되게 싫어했긴 했지만 다행히 어렸을 때 첼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기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가지고서 거기서 꾸준히 변형을 시키고 약간 조금 더 뭐랄까 그 확장을 시키다 보면은 비슷하지만 색다른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1: 아하.
0: 근데 저는 그런 소리들 갖다가 다 재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잘라낸다기보다는 이걸 갖다 다 확장을 시키고 변이를 주고 그러면서 또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음악적인 아이디어들, 요소들. 근데 그거는 또 제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 음악이 적어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나름 전통이 꽤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또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습득하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1: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잘 담긴 앨범이 있더라고요. 지난 3월에 발표한 시그널.
0: 네.
1: 네, 굉장히 실험적인 앨범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이 앨범을 발표하고 나서 직접 퍼포먼스도 기획을 하시고 또 라이브로 선보였던 그런 곡이라고요?
0: 네. 사실은 앨범은 라이브로 된 공연인데요. 이게 유럽에서 페스티벌

0: 어떤 음악 들어볼까요?
1: 네, 이 곡은 사이드의 두 번째인데 테일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들은 그 곡의 메인 연주자

0: 아주 잔잔하게 불빛이 저기에서 아, 네. 보이는 것 같기도 아, 하고 뭐 그런 네네네. 그런 생경하지만 또 그게 좋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네요.
1: 아
0: 제대로 다행이다. 감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 네네. 저는 그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까? 네. 예.
1: 왜냐하면 이 곡들은 그 친구들과 그 한 명 한 명의 각각의 연주자들에 대한 곡이기 때문에 아. 사실 이 곡은 이 테일러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이
0: 네.
1: 친구가 되게 잘하는 친구긴 하지만 약간 되게 세심하고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는 약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만든 곡이긴 해요. 그래서 네. 그 분위기가 확실히 있어요.
0: 아. 약간, 아니 네. 그러면 이 함께 하신 연주자의 이름을 따서 지금 플룻 연주자인 네네. 테일러라는 분의 성함을 따서 트랙 네임을 정했는데 네. 그 연주자들의 다른 분도 있습니까? 이 곡에 수록이 돼 있습니까?
1: 네네네네.
0: 아, 아, 그런 식으로요?
1: 네네네. 그래서 아, 모든 곡들이 그 거기에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이 연주를 했는데요.
0: 아.
1: 그래서 각각 그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이걸 만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일일이 다 각자 연주자를 따로 만났어요.
0: 네.
1: 그래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제시한 소리들을 같이 만들어보면서 제가 그 소리를 녹음을 해왔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아, 저 사람은 저 소리를 좋아하는구나. 저 소리를 할 때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 나름 약간의 파악을 했죠.
0: 아.
1: 그래서 네, 만들어진 곡이 아. 시그널스입니다.
0: 와, 멋있습니다.
1: 아, 네.
0: 오늘 뭐 짧은 한 시간여 시간이겠지만 오늘 저와 인터뷰를 하고 가신 이후에 아, 괜히 그 기대를 하게 되네요.
1: 아,
0: 그 우리 이옥경님께서는 저에 대한 인상을 어떤 소리로 상상해 보셨을까.
1: 아, 네.
0: 감히 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음악을 딱 듣다 보면 뭐 아까 즉흥 연주, 실험 연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

0: 는
1: 네.
0: 음악의 개념은 뭘까요?
1: 음악의 개념은
0: 예, 음악은 이런 거다.
1: 음악은 이런 거다는 상당히 어려운
0: 어려운
1: 질문이시긴
0: 질문입니다.
1: 한데요.
0: 네.
1: 저는 사실 이 제가 만든 음악은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당연 단순히 가장 신선했던 거는 주체가 될수 있다는 것. 제가 결정을 내리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아는 제가 정해진 그 안에서 개인적인
0: 네.
1: 계속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약간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이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실험 음악이 당연히 뭐 노이즈라던가 아까 뭐 불협화음이라던가 그런 걸 써서 듣기 힘들 수 있지만 사실 실험 음악이란 거는 지금 음악 역사를 보면은 사실 계속 꾸준히 해왔던 방법이고 그냥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0: 네.
1: 이걸 갖다 실험이기 때문에 소리를 갑자기 뭐안 쓰던 소리를 써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소위 말하는 보통 그러니까 더 전형적인 음악을 만들 때도 약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간다던가 약간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하는 것도 실험적이라고 생각하기
0: 아,
1: 때문에
0: 네.
1: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실험 음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슬린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0: 네.
1: 한국에서는 아직 그 많이 접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뿐이지 제가 이번에 워크숍 같은 거를 하면서 보면은 다 많이 상당히 열려 계세요. 그래서
0: 네.
1: 그걸 그냥 듣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르쳐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할수 있어요라고 그냥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약간 조금 색달라도 이게 음악처럼 들리는구나.
0: 네.
1: 그렇게 해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자, 그래서 음악을 네, 한 곡을 더 듣고 올까요? 더 들어보고 싶어요, 자꾸. 그래서 현대음악 입문자인 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곡을 또 소개해 주신다면
1: 네.
0: 네.
1: 이 앨범은 작년에 나왔는데요. 작년에 9월에 나왔는데 제가 요즘 최근에 만든 앨범들은 뭐 한국 부제가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 제목은 Just Like Any Other Day인데 한국
0: 네.
1: 부제는 어느 날이거든요. 그래서
0: 아,
1: 사실은
0: 어느
1: 첼로도
0: 날.
1: 없고 라이브로 된 악기도 없고 그냥 제가 혼자 미디로 만드는 음악인데요.
0: 네.
1: 제가 고른 곡은 Let's Walk Down the Swamp Together인데 이거는 셜록 홈즈 얘기입니다.
0: 오, 이게 뭐 문학과
1: 제 나름 개인적인
0: 네,
1: 취향.
0: 음악과 와. 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이옥경 작곡의 Let's Walk Down to the Swim Together였죠.
1: 네.
0: 어, 이 앨범의 이름은 어느 날?
1: 네네.
0: 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는 조금은 신비롭고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이 들어서 약간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의 작품에도 굉장히 잘 어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1: 네네.
0: 아까 우리 옥경님께서 이거 그 셜록 홈즈를 떠올리면서
1: 네.
0: 자꾸 하셨다고 해서
1: 네.
0: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궁금하네요.
1: 아, 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사실 셜록 홈즈 약간 집착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그 바스커빌의 사냥견인가 한국 제목은 확실히 모르는데 그게 장편 중에 하나거든요.
0: 네.
1: 근데 항상 거기를 보면은 늪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 지금은 번역이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80년대 나온 책에는 늪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늪이라는 게 너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0: 네.
1: 사실 한국엔 없는 지형이니까. 근데 사실 옛날에 늪하면은 그 악어 나오고
0: 그러는데 맞아요.
1: 그 바스커빌 그 읽으면은 늪지로 산책을 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게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막 제 나름 막 상상을 해가지고 그 늪지가 어떤 곳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아.
1: 그래서 그 늪지에 약간 그 더 약간 로맨틱한 아이디어를 제가 좀 던져가지고
0: 네.
1: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감성, 그 감성을 가지고 만든 곡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번역이 잘못된 거라더라고요.
0: 아 그런가요?
1: 네네. 그러니까 스완프가 아니라 사실 마쉬라는 건데
0: 아.
1: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그때 늪이라고
0: 네.
1: 번역이 돼서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아 그렇구나
0: 아유,
1: 알았죠.
0: 알게 되셨군요.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곡을 작곡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으니까
1: 네.
0: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실험적인 사운드와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첼리스트 이옥경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아, 너무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곡 작업하는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보통
1: 네.
0: 어디서 영감을 받고 어떻게 기록하십니까?
1: 아. 네. 영감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도 좋아하고 뭐 책 같은 책에서 읽은 귀절이라든가 단어 그런 것도 있고 뭐 미술관 가서 그림 보면서 나온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 길 걸으면서 영감을 많이 받긴 해요.
0: 네.
1: 그래서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약간 사람들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에서 영감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기록 같은 거는 그때마다 조금씩 적어놓던지 아니면 어쩔 때는 그냥 제 폰에다가 노래를 합니다.
0: 노래를 한다고요?

0: 지금 한국에 계신 지한 3주, 2, 3주 정도 되셨나요? 뭐 많이 구경하시고 굉장히 지금 아름다운 계절에 오셔가지고 뭐좀 떠오르는 어떤 단어나 느낌 이런 게 있으실까요?
1: 네, 일단은 덥네요.
0: 맞아, 갑자기 이렇게 여름이 됐죠?
1: 아, 예, 그러게요. 근데 사실 저는 한국에 와서 진짜 요즘에 너무 좋은 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993년에 한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2019년까지는 한국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연한 계기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기 한국에서 진짜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있다.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악 방송에 있으니까 국악 얘기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제가 국악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한 97년, 8년인가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약간 흥얼흥얼 무슨 소리를 내는데 막 아리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들여다봤던 게 약간 국악이 뭐지? 그래서 내가 왜 국악을 갑자기 이 안에서 가지고 있지? 근데 사실 제가 아는 국악은 진짜 국악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국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약간 그런 것좀더 들여다보고 또 국악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영감을 받고 아, 저 친구랑 뭘 해봤으면 좋겠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경계가 없고 뭔가 한계 짓지 않고 구분 짓지 않고 자유롭게 그 작업을 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아주 확장된 음악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 즉흥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그때 그 느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집중력이나 아니면은 뭐 날성 감각 혹은 디테일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즉흥 음악이 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1: 즉흥 음악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자유롭게 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다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기 마련인데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즉흥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건그 순간. 그 순간 찰나에 나오는 소리들을 내가 얼마나 잘 들어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소리 안에서 음악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잘 들음으로써 형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어, 그확방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 뭉뚱그려서 하는 소리긴 한데 음악 소리 그리고 음악을 듣다 보면은 제가 가려고 저 방향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이 저한테 저 방향으로 가라고
0: 이끌어요.
1: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아, 그래,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지? 그럼 그 방법들을 제가 그 순간순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쩔 때는 진짜 연주를 시작할 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좀 그렇지만 되게 비워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들리기 시작하면은 진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집중을 하고 거기서 꾸준히 선택과 그 분석을 해야 돼서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게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도 놓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0: 와,
1: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0: 엄청난
1: 그래서
0: 작업이네요.
1: 재밌습니다.
0: 매번 새로우니까.
1: 네, 근데 그게 새롭다는 게그 진짜 항상 뭐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강박보다는 약간 어쩔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하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인데 이걸 따로 다르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0: 그렇죠.
1: 있을까?
0: 방식이 다른 거죠.
1: 약간 그걸 찾아내면서 새로워지는 새로운 경험? 약간 그런 것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재밌고 힘들어요. 근데 재밌어요.
0: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한국 오신 이유가 그 즉흥 음악 워크숍 때문에

0: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진짜 너무너무 잘 들어주시고 재밌어 하셨고,
1: 네.
0: 질문하신 것들도 그렇게 그 뭐랄까 되게 열려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사실 제가 유도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만든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들은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것들도 되게 자유롭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저는

0: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가셔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 그런 악기가 아닌 그냥 그 순간에 떠오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소리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용기를 주신 건가요?
1: 네네네. 아 사실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뭘 할지 모르겠어요 해도 네. 제가 알아서 밀어드립니다. 제가 방법이 있어서.
0: 아 그렇습니까?
1: 네네네.
0: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면.
1: 아 제가 사인이 있어서 아 박수 치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네. 이걸 해본 친구들은 약간 좀 두려워한데 제가 박수를 칠 때마다 새로운 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수가 빠를 때는 2초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2초에 한 번씩 계속 생각을 해서 여기서 뭘 하지? 한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10번째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근데 10번 넘어가면은 나 다 했는데? 근데 그 순간 제가 박수를 치면은 뭔가가 다른 걸 또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순간 이거 뭐지? 하면서 또 확장이 조금 되고 그래서 이게 약간 보는 사람은 재미있는데 하는 사람은 약간 당황스럽지만 근데 또 하고 나면은 그 또 되게 만족을 하세요.
0: 그렇죠.
1: 이것도 나오네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재미있게 저는 사실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을 계기로 이제 실험 음악이나 즉흥 음악에 조금 더 다가가고 싶고 호기심을 느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장르의 음악은 이렇게 들어보면 좋다. 이렇게 조금 뭐 팁이라면 팁? 이런 걸 주신다면요.
1: 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 음악은 이렇게 들어야지 보다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그냥 들리시는 대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갔다가 이건 실험 음악이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그냥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저건 좀 뭐지? 궁금하네. 약간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음악 교육을 어렸을 때보다 다 받잖아요. 네, 음악을 전공 안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지식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특히 좀 실험적이라든가 생소한 음악을 들으러 갈 때는 이거는 내가 알아야 되는 음악. 내가 뭔가 지식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음악.
0: 공부를 해야 하는 음악.
1: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가서 들어보시고 좋은 것만 취하셔도 된다.
0: 네.
1: 그걸 다 이걸 갖다 실험음악은 소위 말하는 예술음악이니까 이걸 내가 좋아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좋은가? 재밌나? 그럼 재미없으시면 안 들으셔도 되고.
0: 네.
1: 네. 그래서 음악은 음악이다. 네. 들리는 대로.
0: 네. 네. 팁이란 건 따로 없습니다.
1: 네.
0: 그야말로 내가 느끼는 대로 들으시면 그렇습니다. 된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1: 네.
0: 실험적인 음악을 하다 보면 이제 끊임없이 또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새롭다는 게 조금 더 다른 변이와 변주를 고민하실 것 같은데 자신의 어떤 그 독특함을 좀 지키면서도 새로운 영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뭐 삶 속에 뭐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그 꾸준히 자기 검열인데요.
0: 자기 검열이요?
1: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그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제가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쩔 때 바쁠 때는 그 뭐 몇 달씩 계속 쉬지도 않고 계속 공연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순간 이게 그냥 내가 연주자로서의 진짜 그 직업을 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때마다 항상 다행히 1년에 한 번 아니면 한두 번 정도 약간 강박을 느끼지 않고 그냥 이건 좀 에피소드인데 제가 뉴욕에서 아주 커다란 Park Avenue Amour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거는 그 시티 블록 하나가 전체가 공간이거든요. 연주 공간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한 뭐 7층, 8층 높이에다가 그냥 뻥 뚫린 공간인데 거기서 제가 제 친구랑 같이 공연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되게 지쳐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이 정도로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랑 밤에 9시 넘어서 거기서 리허설을 했어요. 근데 그 넓은 공간에 저랑 그 친구 두 명이밖에 없으니까 너무 다 색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불도 안 켜져 있고 그래서 그래 우리 연습하지 근데 뭐 하지 하다가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첼로 줄을 튕겼거든요 손으로. 근데 그 울리는 공간이 너무 크니까 울림이 쫙 퍼지면서 들리는데 이건 뭐야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쳤었는데 또 울려서 이건 뭐야 그래서 약간 그런 순간에서 재밌잖아 또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름 그때마다 이게 내가 뭐 더 잘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뭐지? 이 소리가 뭐지? 음악이 뭐지? 약간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 계속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는. 근데 그런 다행스럽게도 그런 계기가
0: 자주 와요.
1: 자주는 아닌데 그래도 꾸게 정기적으로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0: 네. 자주 오기를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0: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앞두고 있는 일정과 아, 네. 또 음악가로서 앞으로 어떤 활동들 하고 싶은지 목표 짧게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요.
0: 네. 재밌게.
1: 네. 근데 그게 사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기도 하고 사실 맞아요. 제가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거 당연시 안 하고 열심히 주는 받는 기회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젠 이번 가을에는 또 국악하시는 연주자 다섯 분하고 새로운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공연이 좀 있긴 한데
0: 네, 네.
1: 그분들하고 그 공연이 잘 되면 앨범도 내고 그 좀 전에 맨 처음에 들었죠.

0: 받는 기회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젠 이번 가을에는 또 국악하시는 연주자 5분하고 새로운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공연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 공연이 잘 되면은 앨범도 내고, 좀 전에 맨 처음에 들으셨던 그 박경소 씨도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해금, 가야금, 거문고,
1: 와.
0: 대금, 그리고 소리,
1: 첼로?
0: 첼로.
1: 소리?
0: 네,
1: 예.
0: 그래서 좀 색다른 작품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네.
1: 기대하겠습니다. 응원도 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자, 2630번 쓰시는 분, 아까 음악 들으시고 요정의 숲에 온 느낌 들었다고 얘기해 주셨고, 글 동무님께서는 음악이 참 신비롭게 들립니다 해 주셨고, 7785번 쓰시는 분, 이옥경님이 즐기시는 문학과 영화 또한 궁금해진다고. 네, 호기심을 오늘 충만하게 주고 가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첼리스트 이옥경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엔 그냥 쓸데없는 것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 나만의 무언가를 느꼈다. 더 이상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 그것이 나의 진실한 음악이라고 느꼈다. 이옥경님의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옥경의 마운틴.

그날의 뜨거웠던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한 일상에 매년 5월의 이맘때가 되면 유독 마음 한구석이 좀 먹먹하고 아련해지는 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느 특별한 봄날 때문일 거예요. 오늘은 제46주년을 맞이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죠.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의 오늘, 누군가는 오늘 우리처럼 눈부신 5월의 햇살을 마주하다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을 텐데요. 그날의 뜨거웠던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한 일상의 바탕이 됐죠. 의무감이나 교훈을 떠올리기 전에 그저

전지현의 대금 연주로 매화꽃비 흩날리던 밤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여는 말에서

이름 모를 무덤가에 피어난 5월의 들꽃처럼 비록 소리 없이 사라져갔지만 오늘날 또 우리들의 일상을

믿지 않았겠소. 이것이 경주의 외침이요. 이것이 오월의 함성이요. 이것이 에루와 에루 얼싸. 얼씨구.

얼쑤 기분이 달달하고 향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점심은 임실에서 비냉이랑 물냉. 아, 남편분이랑 같이 드셨는데 배추김치가 너무 맛있었대요. 옥정호 붕어섬 이번 주에 꼭 구경 가시길 추천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면 딱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다녀왔는데 붕어섬 들어가면 다리 건너서 출렁다리 이렇게 개통했거든요. 들어가면 정말 그 꽃이 많이 심어져 있는 섬이에요. 정말 붕어 모양이 닮았다고 해서 붕어섬인데 아, 그 섬 가서 이 봄에 꽃이 만발한 그 정취를 한번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유, 잘 다녀오셨어요. 김인설님께서도 오늘 광주 민주화운동과 또 성년의 날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 오늘 그러네요. 또 성년의 날이기도 하네요. 올해 성년이 된 모든 청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꽃길만 물론 걸을 순 없지만 마음만은 꽃길만 걷기를 기원하고 바랄게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여러분과 2시간 가득 좋은 음악과 글 채워드릴 텐데요.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정영한의 각자의 우주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나를 잃지 않으려면 때로는 스스로 이방인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를 돌보기 위해 생각보다 긴 2주의 휴가를 냈다. 주말 근무로 인한 대체 휴가가 제법 쌓여서 2주를 쓰고도 그만큼이 남았다. 휴가 갈 생각조차 못했던 막내로서는 나름 과감한 선택이었다. 하루라도 더 오래 여행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퇴근 후 곧장 출발하는 항공편을 골랐다. 저 축하해줬다. 오랜만이라 찌걱거리던 캐리어 바퀴가 내 마음을 대변하듯 다시 매끄럽게

그러면서 음악이 흐르는 말을 듣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쯤 진료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기가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긴가 봐요. 바빠요. 일상생활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아프면 안 되죠. 이어서 째깍째깍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째깍째깍 아시겠죠? 이 소리는 시계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인데요. 제주민요 이어도 산화를 소재로 해서 바쁜 현대인들의 삶을 표현한 곡을 소재로 해서 바쁜 현대인들의 삶을 표현한 곡이에요. 포엠 콰르텟의 연주로 째깍째깍 듣고 오시죠.

0: 포엠 콰르텟의 연주로 째깍째깍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에서도 막 그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에 막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도 같네요. 자, 그 긴장감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끝곡은 경로이탈의 노래와 연주로 팔자 아라리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1: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이런 잔재미들 느끼시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도착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좀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12달의 연주 전해드릴 텐데요. 레드 탱고 듣고 오시죠.

12달의 연주로 레드 탱고. 이런 관례를 치러야만 일터에서도 온전한 품삯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요. 조상들이 생각한 이 성년의 무게가 새삼 깊게 다가오는 것 같죠? 가끔 그 지자체에서 전통 성년예 행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이 처음에는 좀 번거롭게 여겼다가 나중에는요, 어른의 의미를 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던데, 참 그런 걸 보면 때로는 형식도 중요하다 싶습니다. 물론 어른이 된다는 게 뭐 처음부터 완벽한 옷을 입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옷을 세 번 갈아입듯이 내게 맞는 삶을 차근차근 찾아가는 참 기분 좋은 시작이면서 나만의 속도로 걷겠다는 그런 다짐의 날이 될 텐데요. 주변에 성년 맞은 분들 있다면 그동안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너의 모든 날을 응원한다. 이렇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 건네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이 청년들의 마음에 그 어떤 선물보다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날 겁니다. 청춘 비나리 전해드릴 텐데요. 박정미, 김보림의 피처링, 채지의 거꾸로 프로젝트의 연주로 듣고 오시죠.

청춘 비나리 듣고 오셨어요. 박정미, 김보림의 피처링, 최지혜 거꾸로 프로젝트의 연주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도 씩씩하고 굳센 기상과 또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을 담은 곡 기백 전해드릴게요. 국립국악원의 음악입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벼랑 끝에 선 자들을 쫓던 매서운 추격자 추세꾼 이야기입니다.

0: 거기 멈춰라. 더 가봐야 막다른 길이다. 당장 멈추지 못할까?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십시오. 여기서 잡혀가면 제 자식 놈까지 평생 노비 팔자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 도망친 게 죽을 죄입니까? 이보게, 나라고 좋아서 이 험한 짓을 하는 줄 아나? 나도 도망간 자네를 데려가야 보상금을 받고 내 자식들 입에 불칠이라도 한단 말이네. 순순히 가세나.
1: 아이고 나으리, 참으로 가혹합니다.

장발머리에 인정사정 없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추노라는 말. 이것은 도망간 노비를 찾아내어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을 바로 추세관이라 불렀다죠. 조선시대의 노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해 있는 재산으로 여겨졌어요. 때문에 노비가 도망치면 주인은 관청에 신고했고, 나라에서는 이들을 잡기 위해 추세관을 파견하거나 전문 추세꾼들을 고용하곤 했죠. 우리는 흔히 사극 속 대단한 무술 실력을 갖춘 추노꾼들의 화려한 추격전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역사 속 추세꾼들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팍팍하고 투박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무시무시한 추세꾼들의 정체인데요. 기록을 보면 이들 대부분은 권력자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돈을 벌기 어려웠던 가난한 평민들이나 몰락한 양반, 혹은 신분 상승을 꿈꾸던 천민들이 많았다고 해요. 왜 이들은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험한 일을 직업으로 삼았을까요? 당시 추세꾼들에게는 나라에서 도망 노비를 잡을 때마다 두둑한 포상금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를 모르고 가진 것 없던 평민들에게 추노는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의 일이었던 셈이죠. 이 추세꾼들이 품고 다니던 추세 표문 한 장은 도망친 노비들에게는

임재범의 노래 꽃별의 해금 연주로 낙인 2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께서 예전에 드라마 추노가 생각나네요 하셨는데 그

길을 달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을 그 시절 평민들의 삶. 누구 하나 악해서가 아니라 그저 험한 세상이 만들어낸 슬픈 풍경은 그런 풍경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참 모두가 다 저마다 짐을 지고 위태롭게 걷던 그 시절이죠. 잡힌 자의 슬픔과 쫓는 자의 고단함을 동시에 품었을 그 옛 길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게 되네요.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살기 위해 달릴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추격자 추노, 추세꾼에 대해서 얘기 전해드렸어요. 소리 취한 달의 노래와 연주로 희망가 전해드리죠.

소리 취한 달의 노래와 연주로 희망가 전해드렸어요. 4510님께서 오늘 성년의 날 맞아서 그룹홈에서 나와서 자립해야 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 얘기하시면서 아, 응원합니다. 이렇게 글 보내주셨는데 아, 성년이 되면 또 자립을 해야 하는 청년들도 있다는 거.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민속 예술을 연구하고 보존해온 풀뿌리 문화연구소가 마련한 무대인데요. 오랫동안 우리 전통예술의 가치를 기록하고 알리는 작업을 이어오며 한국예인열정 같은 공연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연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나뉘어 펼쳐집니다. 먼저 전승열전에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예인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금희의 살풀이춤, 이봉주의 어목자류 부채산조, 그리고 이현경의 영남교방청춤 등 춤과 음악 속에 담긴 깊은 호흡과 섬세한 멋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이어지는 실록열전에선 조금 더 다채롭고 상징적인 전통춤 무대가 펼쳐집니다. 천명선의 교방춤, 박상희의 무녀도, 그리고 서영님의 구고무 등 전통춤이 지닌 절제된 아름다움과 힘있는 움직임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예인들의 춤과 소리, 그 깊은 멋과 호흡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한국예인열전 실록편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만나보세요. 전통음악과 전자음악이 만나 새로운 감각의 무대를 펼치는 공연, 퀭 코스믹 휴먼 심포니가 5월 30일과 31일 오후 5시 서울 CKL 스테이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과 현대 사운드를 결합해 독창적인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임용주 퓨처 사운드 랩의 신작인데요.

0: 는 스마트폰에 따로 없죠.
1: 아, 그렇죠. 네. 어쩌면 길을 찾으면서 조금 헤매는 것이 청춘의 특권이고 음흠. 미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욕을 먹어서 젊어지나? 자극 받아가지고. 야, 뭐 어디야? 아, 요즘은 진짜 운전할 때도 약속장.

0: 청춘의 특권이고 으흠. 이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자, 성년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출발합니다.

0: 핵심인 것 같아요.
1: 그게 포인트죠.
2: 네.
1: 이제 괜히 아, 뇌 건강을 위해서 오늘 길 좀 헤매볼까?
0: 무조건 투지폰으로 막 이런 것보다는
1: 네, 이거는 아. 어쩌면 약간 방향이 네, 방법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2: 네.
1: 길 헤맸을 때 아,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아, 내 해마가 활성화됐구나.
2: 그렇지.
1: 내가 건강해져서 이제 젊어지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네. 자, 오늘 성년의 날을 맞았습니다. 우리도 이 청년의 시간을 한번

0: 청년의 출발은 언제였는지.
1: 어, 있는데.
0: 네.
1: 어, 들어온 문자 중에 꽤 재미난 게 좀 있네요. 어. 자, 9249님께서 친구의 오빠와 저의 선배의 고백을 동시에 받아들일 때.
0: 어허. 와우.
1: 저의 푸르름이 가득한 청춘이 시작되었구나 했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무용담처럼 저의 제

0: 2호의 사랑도 매화 듣고 왔습니다.
1: 자, 청춘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첫 성취, 첫 실패

0: 오의 사랑도 매화 듣고 왔습니다.
1: 자, 청춘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첫 성취, 첫 실패. 그러니까 사실상 수면 위에 드러난 것만 두 분이고.
0: 그치.
1: 수면 아래에 예. 9249님을 짝사랑했던 문남성들이 굉장히
0: 많아요. 9249님께서 친구의 오빠와 저의 선배 예, 고백을 동시에 받았을 때.
1: 어허. 와우.
0: 저의 푸르름이 가득한 청춘이 시작되었구나 했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무용담처럼 저의 제 딸에게 말을 하면 믿지를 않아요. 엄마도 처음부터 아줌마가 아니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청춘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1: 이야.
0: 이야.
1: 왜 이렇게 감탄을해요?
0: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저도
0: 되게 신기해 이런 거 보면
1: 그렇죠. 그 고백을 두 분에게 받았지만 그건 사실상 수면 위에 드러난 것만 두 분이고
0: 그치
1: 수면 아래에 예. 9249님을 짝사랑했던 문남성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 인기 많으셨네. 이야 진짜 옛날에 진짜 사라 여고생이랑 얼레리 꼴레리 중간 생략하고 아? 지금 매일 혼나면서 살아요.
1: 그때 만나가지고
0: 응.
1: 이야.
0: 나름 성공이라고 정신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이야. 진짜요?
0: 뭐야
1: 이런 추억담 처음 보내주셨어요.
0: 진짜로 와.
1: 그렇게 만나셨구나.
0: 진짜요?
1: 야 청년의 출발을 와이프랑 함께
0: 주유소에서 시작하신
1: 거잖아요.
0: 이야
1: 얼마나 재밌을까요?
0: 신기하다.
1: 이제
0: 신기하다.
1: 추억을 오랫동안 함께 나눈 거 아니에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그리고 내 아내의 내 모습에 가장 젊었던
0: 그치.
1: 그 시절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기억해 주는 사람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니까. 너무 특별한 메시지네요.
0: 너의 마음 속에 평생 휘발유 넣어줄게.
1: 야 경유다 잘못 넣었다.
0: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 거지?
1: 근데 뭐 엇비슷하게 고백하셨겠죠.
0: 아 재밌네요 진짜.
1: 6700님 청춘이라면 60년 전 옆집에 사는 이름도 잊어버려서 생각 안 나는 남자가 같이 극장을 가자고 해서
0: 오늘 뭐야?
1: 갔을 때 설레는 기분이었는데 그게 청춘의 시작이고 성년의 시작이었던 것 같네요.
0: 이야.
1: 그러니까 첫사랑.
0: 다들 살아있으시네.
1: 아니, 청춘 때야 다.
0: 그치.
1: 좋아하는 사람 있고, 날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고.
0: 또 설레기도 하고.
1: 맞아요. 설렘도 있고. 또 이별의 아픔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그치, 그치. 아, 재밌다. 7416님께서 2021년도 만학도로 국문학을 공부하면서 첫 학기에, 와. 성적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겠다 싶었고 졸업을 했습니다.
1: 어허.
0: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거 진정 맞는 것 같습니다. 추다의 청춘과 신청합니다.
1: 와. 만학도로 들어가셨는데 그것도 국문학. 국문학이면 또 그 굉장히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인데
0: 어렵지.
1: 거기서 성적 장학금을 받았다.
0: 진짜 열심히 하셨네.
1: 그러니까.

0: 넓어져서 오히려
1: 맞아요.
0: 그러니까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게 더 성취감이랄지 이해력이 더 빠르다고 그렇게 맞아요. 이해하고 있거든요.
1: 우리가 물론 이제 성적은 암기를 잘했을 때 점수가 높기는 한데 공부 자체는 사실 이해력이죠. 그래서 만학도로 장학금까지 받았다.
0: 네.
1: 멋지십니다. 7416님 청춘의 시절 보내고 계신 것 같고요.
0: 네.
1: 2242님 안녕하세요. 40년이 지났어도 선명합니다. 이것도 주유소 알바인데?
0: 혹시 결혼하셨나?
1: 주유소 알바의 추억인데요.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는데
0: 누가?
1: 본인이겠죠, 본인.
0: 에?
1: 다음 날 운전자가 와서 차가 이상하다고 하네요. 결국 저의 실수로 밝혀져서 한 달분 알바비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0: 우와.
1: 저 이런 거 말로만 들어봤었습니다.
0: 왜 그러셨어요?
1: 아니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고.
0: 아 물론 40년 전이니까.
1: 그리고 셀프 주유소에서 본인 차인데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0: 있어요, 있어요.
1: 아 근데 그 엔진 다 고장났어.
0: 한 달비 아르바이트 한 달분 못 받은 것도 싸게
1: 다행이다
0: 싸게
1: 싶네요,
0: 됐다.
1: 저는.
0: 예. 와 그러셨구나.
1: 주유소에 보험이 제발 들어져 있었어야 됐을 텐데.
0: 네. 아무튼 지금도 놀라신 것 같은데 저희가
1: 그러니까요.
0: 유산균 선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이럴 수 있어요.
0: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1: 그리고 우리도 가끔 셀프 주유소

0: 이게 흐르죠.
1: 아, 그렇지. 아, 청춘의 첫 장면 멋있네요.
2: 좋다.
1: 떡 선물 드립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떡도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5274님께서 노래 좋아요. 청춘이라 하면 이렇게 매화처럼 이쁜 시절이면 좋겠지만 저의 청춘은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어른들 틈에서 눈치 보면서 일해서 그런지 조금 아픕니다.
1: 맞아요.
2: 그래도 그 시절 지나니까 힘이 좀 생겨서 어른이 되더라고요.
1: 맞아요. 아,
2: 일찍부터 생활전선 사회에 나와서 일을 시작하셨군요.
1: 그럴 좀, 때 진짜 겪는 아픔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2: 그치. 네.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나는 왜 여기 와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이
1: 내적 아픔도 있고.
2: 솔직히 들죠.
1: 일할 때도 나는 당연히 처음이니까 잘 모르는 게 당연한데.
2: 그치.
1: 직장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하고.
2: 그치.
1: 그 간극이 만들어낸 아픔들이 있어요.
2: 그래도 잘 이겨내신 것 같네.
1: 그러니까요.
2: 자, 그 마음 아픔.

0: 이러는데 웃기고 귀엽고 가서롭고 그랬습니다.
1: 이랬어요. 기분이 좋다는 거죠.
0: 아 예. 어. 이게 아마 그 엽기적인 그녀 영화에서 나왔던 뭐 그런 장면 비슷하게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1: 그렇지, 그렇지. 되게 왜 그때는 기분이 좋았을까? 나는 이제
0: 들어갈 수 있다.
1: 어 성인이고 민증도 다 있는데
0: 막을 테면 막아봐라. 나는 들어간다.
1: 빨리 내오시오. 나의 맥주 빨리 내오시오. 그쵸. 약간 그런 거잖아.
0: 저도 빠른 년생이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대학 때 이제 1학년일 때 네. 친구들과 뭐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네. 클럽인데. 네. 저 때문에 다 같이 못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1: 아 진짜?
0: 저만 빠른 연세.

0: 좀 무섭지 않나요?
1: 배낭류의 패기로 네. 뭐든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좋은 기억에서 이 기억이었을 것 같고
0: 뇌가 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완전 젊어지지.
0: 완전히.
1: 그리고 또 잘생긴 남자들이 존 많아. 그렇잖아.
0: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또 다른.
1: 그렇지 느낌이 에, 다른.
0: 유럽인들만의 느낌을 볼 수 있는 그 거리의 풍경들.
1: 맞아. 자, 뭐 5237님께 떡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445님께서 옆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청춘은 언제야? 라고 했더니 그때

0: 본인이 써서 본인이 연기하고 연주하는 윤희연 씨의 라이브를 오늘 조금이라도 네. 들려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1: 기대되네요.
0: 2부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자, 이번에는 올담의 흠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0: 저까요.
1: 장터.
0: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전통시장 방앗간 투어가 인기를 안 와요.
2: 누군데 지역이 어디냐?
1: 경상도로 가냐?
0: 미안해요.
1: 너 참 희한하다. 그나저나 그 방앗간? 쌀보리 두 정도 해주고 통통한 가래떡 뽑는 그 방앗간?
0: 야, 탈탈탈 고춧가루도 빻고 참기름, 들기름 짜면 온 골목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방앗간이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안아요.
1: 너 길을 확실히 정해라. 갈라면 밀고 가든가.
0: 우리 아버지
1: 말라면 말든가.
0: 아버지는 전라도. 우리 어머니는 경상도.
1: 그래 그래 그럼 지역적 통합을 한번 이뤄보자. 어? 그래 좋아. 너는 글로 가고. 그나저나 말이다 저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더만은 그 외국인들이 우덜 방앗간에 만난 거 많다는 걸 어찌 알았을까?
0: 그니까요. 지금이야 방앗간에도 최신식 기계로다가 떡하고 기름 짜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곡식을 찢고 그랬다면서요.
1: 아만. 아따 집중 안 되네. 아만 사람이 발로 디디면서 하는 건 디딜방아, 소가 하는 건 연자방아,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하는 게 바로 물레방아 아니더냐.
0: 그럴게요. 조선왕조 실록을 뒤져보면 세종실록에 저기 서울 세검정 근처에 물레방아를 설치했다는 기용이 나온다던데 삼국시대부터 떡을 맹겨로 먹었으니까 방앗간 역사도 그만큼 되지 않을까요?
1: 아 그럴지도 모르겠다. 아따 방앗간 야그만 하니까 그냥 뜨끈한 가래떡하며 고소한 참기름 넣고 부지게 그냥 비빔밥 한 그릇 뚝딱 먹고 싶구나.
0: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장터로 가장게요.
1: 이제는 강호도까지 들어갔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

0: 똑똑똑
1: 똑똑하게 두 개만 마치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주말에 이어 오늘도 이례적인 초여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을 했네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고요. 강한 햇볕으로 인해서 이것 주의보도 신경 쓰이는 날씨입니다. 대기 오염 물질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생성되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한 자극성과 산화력 때문에 고농도일 때는 눈과 목, 감각기와 호흡기 등에 악영향을 미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오메가, 2번 오존, 3번 오크. 네. 자, 세 가지 중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다 오로 시작하네요. 오메가, 오존, 오크.
0: 그렇습니다. 강한 햇볕으로 인해서 이것 주의보가 신경 쓰이는 날씨다.
1: 네.
0: 예. 자,
1: 가수 이름도 이게 있지 않나?
0: 가수? 그래? 찾아봐야겠네.
1: 있어요. 예. 네. 그래? 가수 이름 중에
0: 가수가 있어.
1: 예명으로 활동명으로 오메가냐, 오존이냐, 오크냐.
0: 있네.
1: 진짜? 있죠?
0: 예. 네. 네. 네.
1: 굉장히 목소리 좋으신 분 있어요.
0: 그렇군요.
1: 네.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힌트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0: 제가.
1: 아니면 그런 거 있죠. 아이들이 노는
2: 그래.
1: 스테이지.
2: 나도 그거 생각하긴 했어. 네.
1: 어른들이 네. 노는 뭐
2: 키즈
1: 쉬는, 네. 스테이지. 이런 이제 스테이지 스팟들을
0: 네.
1: 이것이라고 하기도 하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키즈 뭐 실버 뭐
1: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1: 네.
0: 이게 있고.
2: 외국인 이름도 많지 않습니까?
1: 많죠.
0: 네. 자, 오는 다 동일하고

0: 자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
1: 그러게요.
0: 그렇죠.
1: 전복이 이걸 먹는구나. 저는 힌트를 라면을 드려볼까 했었는데.
0: 아, 네.
1: 뭐 힌트
0: 저는 그냥 두 잔데요.
1: 네.
0: Repeat? 를 생각했습니다. 네. 다시마 라면에서 네. 두 가지는 사실 해당이 돼.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동통통
0: 아,
1: 그쪽으로 갈라 그랬죠.
0: 어.
1: 뭐였죠? 오동통통?
0: 아니 뭐였죠? 가사는 시작은 쫄깃쫄깃.
1: 아 쫄깃으로 시작하니까 아, 기억력 좋으시네요.
0: 오동통통이 아니라 네. 쫄깃쫄깃
1: 아인 오동통통 이 안에 이게 들어가 있죠.
0: 그렇지.
1: 시그니처 아니겠습니까?
0: 그치.
1: 그 라면의 시그니처.
0: 그다음에 일요일마다 나왔던 광고가 있어. 짜라짜라짜라짜라짜짜. 이거 이것도 있었고.
1: 깜짝이야. 깜빡이도 안 켜졌네요.
0: 네.
1: 뭐 이드.
0: 저는 그냥 두 잔데요.
1: 네.
0: Repeat.
1: 를
0: 생각했습니다.
1: 네. 네. 아니면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0: 어, 방금 뭐예요? 방울목이?
1: 방울목 하나 넣어봤습니다.
0: 아니면
1: 뭐 녹음하고 막 이럴 때 네. 이제 테이크를 여러 번 갈 때 네. 나오는
0: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할까요?
1: 네.
0: 자 전복이 사랑하는 먹이는 바로 3번 다시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다시마. 다시마를
1: 생태계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건강에 좋은 다시마를 먹고 사는 전복 안 좋을 수가 없죠. 네. 1087님 육수 내는데 다시마가 최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다시마도 맛있는데 다시마 먹은 전복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다.
0: 맛있죠. 7410님
1: 네.
0: 다시마가
1: 변비 해소에도 좋고 칼슘도 듬뿍 맛도 좋아요. 3733님 오. 오.
0: 자 김치 선물을 어떤 분께 드릴까요? 1633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네. 자, 1부 마무리 짓고요. 자, 2부에서는 아주 훌륭한 연기자 겸 네. 배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윤희연 씨. 네.
0: 그렇습니다.
1: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단장 쇼케이스 대표로 오늘 나와주십니다.
0: 네.
1: 기대해 주시고요.
0: 자, 1부 끝곡 김용우 장명서의 청춘가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2: 이별이 잦아서 나무 살겠는 추나 추동 사시절에 소년 행락이 얼마나 될까 청금을 주어도 세월은 못 사네 못 사는 세월을 허송을 말아 청춘 청춘 말로만 말고

0: 고물가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카페에서 공부하는 일명 카공족들이 요즘은 도서관으로 몰린다네.
1: 그렇다면서 조용하던 도서관이 고물가 때문에 뜻밖의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는데 특색 있고 유명한 도서관은 특히 더 인기래.
0: 그러니까 치솟는 물가에 비교적 저렴하게 책도 보고 공부도 하면서 쉴 때는 도서관 내 숲이나 공원 같은 자연도 즐길 수 있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더라고.
1: 맞아. 주말에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북적인다는데 데이트 코스로도 도서관이 인기여서 도서관 투어를 하는 경우도 있대요.
0: 서울 공예박물관 내 도서관은 평소 평일 방문객이 100명, 200명대였었는데 최근에는 하루 방문자가 무려 800명대로 올라갔다네.
1: 요즘은 아이들 데리고 도서관 나들이 하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잖아. 알뜰하지만 실속 있게 공부도 하고 여가도 즐기는 도서관에서 요즘 작은 공연도 많이 하던데 도서관에서 만나는 우리 국악도 근사하지 않을까 싶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18일 월요일 2부 첫 곡은 아는경 왜 여러분의 연주로 너가 춤을 추니 나도 춤을 춘다 듣고 왔습니다.
1: 네. 도서관이 그렇게 인기라고 하네요 여러분.
0: 그러게요.
1: 지난 주말에도요 도서관들이 그냥 북적북적 했다고 합니다.
0: 네.
1: 대개 오늘 같은 월요일에 도서관들이 휴관을 하긴 하지만 요즘에 평일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0: 네. 네,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지 않습니까? 고유가 때문에.
1: 어디는 가고 싶고.
0: 네. 네. 근데 이제 어디 가서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공족들, 지갑이 얇은 카공족들이 도서관이다. 여기가 최고의 선택이다 하고 이동을 했고요.
1: 실제로도 좋아.
0: 좋아요.
1: 시원하고.
0: 네. 청년들부터 자녀들과 함께 오는 부모까지. 그리고 또 도서관이 있는 데들이 자연 경관도 좋아요.
1: 그렇죠. 주변에 조경을 그렇게 잘해.

0: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공족들 지갑이 얇은 카공족들이 도서관이다. 여기가 최고의 선택이다 하고 이동을 했고요.
1: 실제로도 좋아.
0: 좋아요.
1: 시원하고.
0: 네. 청년들부터 자녀들과 함께 오는 부모까지. 그리고 또 도서관이 있는 데들이 자연경관도 좋아요.
1: 그렇죠. 주변에 조경을 그렇게 잘 해놓죠. 예.
0: 그리고 내부에서도 쾌적하게 또 책을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요즘 도서관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실제로 공공도서관 이용객 증가 추세는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0: 네.
1: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도 지난해 도서관 총 방문자 수는 총 2억 2,5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2024년 대비 무려 10.8%나 늘었다고 하네요. 네.
0: 조용한 공부 공간이었던 도서관이 이제 책도 보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1: 맞아.
0: 뭐 꼭 좋은 데를 어디 멀리까지 찾아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도서관을 애용하시는 것도
1: 기가 막힌 연주와 또 연기 만나러 가야지요.
0: 검은고 연주자 유니언 씨를 만나러 함께 가시죠. 동그리 동동 그리 동동
1: 줄을 서시오.
0: 오픈런 조대석.
1: 바투의 상사 대화를 하면서 기분 좋고 보람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전에 출연했던 소리꾼이랄지 연주자분이 자신의 꿈대로 목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건데요.
0: 그렇습니다. 오늘 오픈런 초대석 주인공도 바로 그런 분이에요. 자, 이번 주 토요일 5월 23일 서울 남산국악당의 젊은 국악 단장 쇼케이스에 진출한 5명 중 한 명인 검은고 연주자 유니언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검은고 연주자 유니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0: 하셨는데 이번에 젊은 국악 단장 여기서 1인 거문고 극으로 쇼케이스 작품으로 선정되셔서 축하드립니다.
1: 아, 네. 네. 감사합니다.
0: 좀 소개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번에 단장에서 I am이라는 작품으로 단장 쇼케이스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I am은 거문고를 중심으로 감정이랑 서사를 이렇게 풀어내는 작품인데 네. 작년에 수립문화재단의 1인극 희곡 개발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낭독 리딩 쇼케이스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무대화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산과학당 젊은 단장에 지원을 하게 됐고 선정이 되어 즐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야, 거문고 1인극은 없죠? 지금까지?
1: 네, 제가 알기로는
0: 실행하신 네. 분이
1: 네, 없는 것 같습니다.
2: 아직. 거문고 병창 정도는 네네. 이제 요즘에 굉장히 활성화돼가고 있는데
1: 네.
2: 거문고 극은 사실 잘 못 봤습니다.
0: 세계 최초죠. 독자 개발하죠.
2: 아, 굉장히 흡족해 하시네요.
0: 세계 최초. 알고 있었잖아, 솔직히. 아, 세계 최초.
2: 아, 네. 아 근데 이런 새로운 장르, 사실 새로운 장르를 네. 개척하는 게 네. 어려운 일입니다. 정리할 것들도 많고, 네. 부딪히는 벽들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거든요. 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개척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1: 사실 제가 이제 그 솔로 활동을 해야겠다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이제 음악극들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잠깐 역할을 맡게 됐고 네. 이제 대사가 주어졌을 때 대사를 하고 나서 이제 거문고 음악이 나오거나 그 서사에 맞는 거문고 음악을 만들어야 되거나 그런 네.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아, 내게 뭘 만들고 나는 뭘 만들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네. 팀을 관두고 이제 홀로 이제 서게 되면서 내가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에는 음악극 작업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작품 준비를 할 때 그 서사에 이제 빠져들었을

0: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번 작품은 I am, 네. 나는 뭐 이런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극이 있어야 되냐, 그 대본,
2: 텍스트.
1: 네, 네. 텍스트.
0: 네.
1: 그거는 누가 써줬어요?
0: 그건 제가 썼습니다.
1: 직접이요?
0: 네.
1: 희연 씨가?
0: 네. 작년에 그 네. 수림문화재단 네. 그 희곡 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그 자기의 공연 극을 쓰는 프로젝트였어요.
1: 아.

0: 네, 그 IM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1: IM?
0: 네, 그래서 이게 거꾸로 하면은 AI라고
1: AI네.
0: 작년에
1: 네.
0: 그 수립문화재단 그 희곡 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그 자기의 공연 극을 쓰는 프로젝트였어요.
1: 아.
0: 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1: 네.
0: AI가 그래서 AI 와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주인공은 수혜라는 소녀가 나오고
1: 수혜.
0: 또 할머니의 품에서 자랐던 수혜가 이제 부모가 완전 성공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 여력을 갖춘 부모의 결정으로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로 옮겨지게 돼요. 시골에서 자라다가.
2: 네.
0: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완벽한 딸의 궤도에 올라갔지만 그런 낯선 환경 속에서 수혜는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그 적응을 못하는 수혜한테 AI 시스템, AI 니나를 이제 코치로 드리는 거죠.
2: 아,
0: 그래,
2: 부모님이.
0: 네, 부모님이.
2: 네.
0: 그래서 AI로부터 친구를 사귀는 법, 뭐 감정 컨트롤하는 법, 뭐 학교에서 과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코치받게 되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는데 이 수혜가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침 또 서울에서 온 할머니와의 갈등 이런 시스템 AI 니나를 이제 코치로 드리는 거죠.
2: 아,
0: 그래,
2: 부모님이.
0: 네, 부모님이.
2: 네.
0: 그래서 AI로부터 친구를 사귀는 법, 뭐 감정 컨트롤하는 법, 뭐 학교에서 과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코치받게 되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는데 이 수혜가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침 또 서울에서 온 할머니와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이제 이 아이가 커가면서

0: 된다라는 거죠?
1: 네.
2: 어허. 오늘 그러면 라이브 할 때 이걸 맛보기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조금 진짜 조금 짧게 앞에 부분을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그리고 희연 씨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네. 희연 씨에서 할머니 연기 약간 잘 매칭이 안 될 수 있잖아요.
2: 애기도 있고 애기 네. 연기도 할 거 아니에요, 애기.
0: 예. 애기 역할은 잘하실 것 같은데 할머니 역할은 과연 어떻게 할지. 그런 건 저희가 전문이거든요, 네. 할머니는. 근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연기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실 때?
1: 이게 대사를 뱉는 거 뱉으면서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게 대사를 외우지 않으면은 네. 대본을 보고 할 때는 그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 근데 이제 이걸 대본을 외우고 나서 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이 목소리가 굳이 할머니 흉내를 내지 않아도 그 서사를 가지고 있으면 할머니가 되더라고요.
2: 이야. 항상 배우야 배우.
0: 그러니까 그 거기까지 알기가 네. 쉽지 않은 건데 원래.
2: 오디션도 좀 보세요. 여기 배우가 여기저기.

0: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걸 알아가는 게 되게 재밌었어 가지고. 네.
1: 그리고 그러면 연주로도 어떻게 약간 할머니와
0: 네네 그 배경음악처럼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검은고 극이니까.
2: 검은고에게도 캐릭터가 네. 생명력을.
0: 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차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검은고가 뭔가 이 극 안에서 어떤 인물로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검은고에도 인물을 투영을 시켰어요.
2: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0: 그래서 음악으로 이제 할머니를 표현할 때는 어떤 정서가 좀 전통적인 주법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AI가 나왔을 때는 뭔가 현대 주법, 현대적인 주법으로 뭔가 곡이 만들어져서 이 둘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검은고 안에도 인물을 좀 더 입체감 있게 주고 싶어서 좀 검은고에도 검은고가 약간 비지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배경음악처럼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검은고 극이니까.
2: 검은고에게도
0: 그런 부분도 있는
2: 아, 있어요.
0: 것 같습니다.
2: 네. 재밌겠다.
1: 그러니까 네. 기대가 되죠.
0: 네. 네.
2: 한번 그러면 들어봅시다.
1: 네. 네. 한번 들려주십시오.
0: 네. 잠깐. 네. 잠깐.
2: 네. 네, 커피 한잔 하시고.
1: 네, 한 모금 네. 드시고.
2: 튜닝도 하셔야지.
1: 왜냐면 목도 가다듬어야 돼요. 연기기까지 하려면.
2: 아, 그럼. 연기 저기 하려면은 목 그럼, 가다듬고 그럼. 네. 컨디션 조절해야죠. 네.
1: 아, 감정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잡아야지.
1: 저희가 방해를 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 예, 예.
2: 3초간 묵념을 잠깐 하도록 하죠. 감정 잡아야 돼요. 네. 네.
1: 검은 고극 I am.
2: 원래... 연기는 예, 네, 말씀하십시오.
1: 아니, 말씀하세요.
2: 아니.
1: 원래 연주자가 이렇게 연기하면서 연주를 한다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죠. 자, 과연 어떤 부분을 또 보여줄지 네. 직접 만나보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갈게요.
0: 그럼

0: 자기처럼은 절대 안 키우겠다면서.
1: 망할련.
0: 귀신처럼 찾으러 왔네. 그래도 뭐 나 그동안은 뭐 힘들 것도 없었다. 우리 수혜가 얼마나 잘 노는 줄 아냐. 사르르 번지는 아침 이슬. 바람은 우리 수혜를 밀어주고 햇빛이 코끝에 닿을 때 풀잎향 맡다가 탁 요만한 굵기의 나무 짝대기는 어디서 그렇게 잘 구해와가지고는 흙바닥을 쓱쓱 시간은 참 묘해.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면 더 빨리 흘러가 버리지. 눈을 이렇게 감았다 떴는데 우리 수혜가 벌써

0: 질문이 많습니다. 뉴선님께서도 구연동화 듣는 느낌. 국악과 함께 그런 느낌인데 너무 좋다고 하셨고.
1: 그러니까 약간 음악 낭독 극 플러스 약간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2: 네네네 맞아요. 그죠? 제가 하고 싶었던 거 같아요.
0: 이게 이제 약간 정착화되면 장르가 네. 좀 안정화되면 네. 못할 이야기가 없겠네요.
1: 그럴 것 같아.
0: 다 가능하죠. 판소리꾼 예를 들어 판소리꾼은 그냥 그 소리로 이제 다 어떤 그림을 그려준다면 지금 희연 씨는 소리꾼 플러스 거문고 음악 연주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겠는데 뭐 어떻게 작품 아이디어도 계속 이렇게 다른 작품도 생각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2: 네, 그 자꾸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뭐 철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뭘 봤을 때 막 웃기고 뭐 그런 것도 너무 좋은데 네. 그냥 딱 봤을 때 나중에 좀 많이 오는 작품들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는 햄넷이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0: 햄넷?
2: 네. 네. 그래서 뭔가 작품을 보고 나서 그 거문고 극이어도 작품을 보고 나서 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네. 지금은 IM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기
0: 그쵸,
2: 때문에
0: 그쵸, 그래야죠 지금은
2: 네, 그래서.
0: 지금 작품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2: 그래요?
0: 할머니도 단순히 그냥 할머니가 아닌 것 같고 네. 거기에 전통 주법이 들어갔다라는 것도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직접 보시면 좋을
1: 오묘하다.
0: 것 같고 네. 질문 또 하나 아이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아직 미혼이신데 네. 아이가 등장하는 이 이야기 소재를 가져온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에요.
2: 일단 저는 조카를 너무 이뻐하고
0: 아 조카가 네, 있어요.
2: 조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친구들이 다 아기를 갖고 낳고 막 키우는 거를 보고 네. 주변에 이제 키우는 것을 보고 또 이제 제가 컸을 때랑 지금 아이들이 클 때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도 들고 하면서 그냥 그 성장기 때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채워지는 문제에 맞아요.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성장기 때 이게 정말 잘 단단하게 굳어져야 커서 뭔가 내가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0: 맞아요.
2: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이렇게 담아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만약에 이제 희연 씨 하는 걸 보고 후배들이 나도 이제 거문고 극 한번 해볼까? 혹은 뭐 가야금 극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2: 네.
0: 추천해주고 싶어요?
2: 전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할 때 호흡 같은 것들을 그렇죠.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오히려 연기를 네. 통해서
2: 네, 네.
0: 그래서 연주 호흡을 배울 수 있다?
2: 네.
0: 그럴 수 있겠네요.
1: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런 게 궁금했었어요. 지금 이제 방금 했던 것만 놓고 얘기를 하면 보고 느낀 거는 대사를 치고 그다음에 연주를 하시잖아요.
2: 네.
1: 연주를 할 때

0: 그래서 통과를 해야 네. 이제 본 공연까지 제작이 되는 건데 네. 사실 오늘 희원 씨 모신 건 또 네. 이렇게 좋은 네. 쇼케이스 자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알리기 위함이기도 네. 하거든요. 오늘 대표해서 그래서 자리해 네. 주셨어요. 네. 네. 단장 쇼케이스 또 어떤 팀들이 함께하는지 네.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단장 쇼케이스에 또 그 피리밴드 저클,
0: 피리밴드
1: 네.
0: 저클,
1: 네 그리고 또 창작 국악 그룹 오늘,
0: 네
1: 그리고 김성은
0: 김성
1: 선생님,
0: 씨.
1: 네
0: 그다음 13페이지에 있어요. 4학년
2: 진짜.
1: 네네네.
0: 다시 갑니다.
1: 네, 다시 자, 하겠습니다.
0: 단장 쇼케이스에 대단한 분들이 많이 네네. 출연하십니다. 그죠? 네, 직접 소개를 네. 해주세요.
1: 피리밴드 저클, 창작 아티스트 오늘, 네. 타악 연주자 박윤지 씨, 그리고 무용가 김성 씨의 쇼케이스 공연, 그리고 저, 네. 네, 윤희연. 검은 고극. 네, 이렇게 다섯 팀 무료로 맞아. 관람하실 수 있어요.
0: 무료죠, 무료?
1: 네, 무료예요. 그래서 많이 오셔가지고 네. 다양한 장르? 이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장르의 공연.
0: 그러게요. 네. 다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네, 이게 맞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이죠?
1: 5월 23일 토요일 3시입니다.
0: 오후 3시. 네. 남산

0: 이제 아 이런 것도 해볼까? 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뭔가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디 보내준다고 한 여행사기 때는 저는 막 아 가만히 있는 거 못해가지고 쿠팡
1: 네, 땡땡
0: 네, 네. 나가고 네. 그 뭐 상하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한번 해볼까 막 이러면서
2: 하셨어.
0: 하는 게 꿈이었는데 저 PD님 됐고 저 유튜브 콘텐츠 찍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런 것들 도전해서 막 최종 돼가지고 어머. 파리에서 막 곳곳에서 버스킹하고 헉. 거기에 있는 예술인 만나서 또 같이 잼에서 우와. 버스킹하고 뭐 이런 그것들을 막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고 아 내가 이런 것도 해볼까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는 우와. 것 같아요. 누가 욕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야.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어. 사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20대 때로 땡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이제 솔직히 공연도 많이 없으니까 비수기 때는 저는 막 아 가만히 있는 거 못해가지고 쿠팡
1: 땡팡
0: 나가고 네. 그 뭐 상하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번 해볼까 막 이러면서
2: 하셨었어요?
0: 네.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한 건 아니지만 아 한번 나가볼까 왜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것보다도 네. 가만히 있느니 다른 거라도 해보자. 왜냐면 뭔가 월급처럼은 다닐 수 없잖아요.
2: 네,
0: 연주를
2: 맞아요.
0: 해야 되니까 월급을 맞아요. 받으면서 다닐 수 없으니까 회사 네. 같은 데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알바들을 20대 때 하면서 그 30대 때 어떤 단단함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3: 사실 공연 비수기에 네. 과연 나는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그 땡튜브가 있어요.
0: 네, 네.
3: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아, 그런 경험들이 네. 또 이제 이런 극에서 네. 표현이 되는 게 아닐까.
0: 네, 네.
1: 도움이 되던가요? 그런 경험들이 무대 위에 설 때도 실질적으로?
0: 네, 엄청.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이제 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 네. 또 엄청 얘기를 많이 할 거니 수다를 떨고.
1: 그럼 외부의 시선 두려움을 약간 허무는 또 계기가 네네. 되네요.
0: 아, 너는 왜 아끼한 애가 여기 와 있냐? 막 그 예. 아저씨들 그러시면은 예. 아, 근데 막 구박한다 그러면 다 판소리 잘하는 줄 알고 창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2: 아, 지금도 그래요?
0: 아, 아니요, 네.
2: 나도
0: 네.
2: 옛날에 구박한다 그러면 제비 뭘로 나간다 뭐 이랬다니까.
0: 그래서 시키시면은 또 네. 거기 트럭 울리잖아요. 네. 거기서 하면 또 진짜 잘해 보이거든요. 아, 아니요 하면 막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아저씨 노래 한번 하고
2: 진짜?
0: 친해지고.
1: 아 근데 그 상하차 네. 그 남자들도 힘들다고 그러던데. 맞아.
0: 그래서 저랑 조 같이 되는 아저씨들 싫어했어요.
1: 아.

0: 좋습니다. 윤희 씨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쇼케이스까지 끝까지 집중 잘하셔서 멋진 활약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희연 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보내드리면서 검은고의 윤희연, 가야금의 김민정의 연주로 트로이 듣겠습니다.

0: 윤희연의 검은 곡, 김민정의 가야금으로 트로이 듣고 왔습니다.
1: 끝까지 다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네. 신관강의상 여기까지 들었고요. 네. 완곡은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서울은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네요. 내일은 더위. 내일부터는 또 살짝 주춤할 거라고 합니다.
1: 네,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옷 잘 챙기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0: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은 파투시대
1: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내병. 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우리 그림 중에도 판소리처럼 해학과 풍자가 담긴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민화인데요. 저는 민화하면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그림이죠. 까치와 호랑이 그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민화에서는 백수의 왕인 호랑이가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까치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려지곤 하죠. 권력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풍자하고 민초를 대변하는 까치는 당당하게 그렸던 것이라는데요. 부조리한 사회를 풍자하고 슬픔이나 고통을 해학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멋이고 우리가

0: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1: 수고.
0: 자네가 호랑이란 말을 듣더니 겁쯤에 바로 일러버렸겠다. 예, 나는 명색이 자네색이야.
1: 수고.
0: 이거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어놓으면 약들 터이니 시장도 헌 김에 한입 가심 허여버리고.
1: 아?
0: 내 평생 원어일론 왕배 당이 원일론이 오늘날 만났구나. 맛진 진미를 먹어보자. 허고 다리였더니 자리 듣고 깜짝 놀래요. 아이고나 자리 아니오. 얘놈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두꺼비요. 두꺼비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풀에 살라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 해충병약이라니 내가 그저 누구

0: 내가 그저 너희들 먹을지라. 어? 아이고 두꺼비도 아니고 남생이오. 어?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숨게 열던 예일이라. 어? 네 노를 산채로 먹으리라.
1: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더라도 그들이 불의를 저지르면 비판하고 조롱하고 저항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980년 5월에 광주도 그러했죠.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켜냈고 또 지키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그 훨씬 이전에도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하고자 나섰던 우리 선조들을 바라보면 그 중에 권력을 누렸던 분들은 별로 없다라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던 오늘

신하위 합주 들었습니다. 김청만의 장구, 원장현의 대금, 한선하의 가야금, 이태백의 아쟁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민요 일일이야 들어볼 텐데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 일일이야 틀어드릴까요? 그랬더니 하나 틀어주라 그래가지고 틀어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는 일일이야는 일일이 만보였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저희 어머니 연배쯤 되시는 분들이 일일이를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양손 들고 추는 그 예전에 왜 그 관광버스 춤이라고 어머니들 추시는 그 버스에서 춤출 때 요즘은 이제 불법입니다만 춤출 때

0: 루프를 좀 인용을 하는 편이에요.
1: 예.
0: 그래서 김명환 명고가 춘향가는 초두부터 사랑가까지는 그냥 저냥
1: 예.
0: 가는 뒤 그 이별가를 탁 들어가 불면 허리띠를 한 번 더 졸라매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거기가 힘든 것이요.
1: 예.

0: 체면으로 과연 예, 춘향이의 예. 그 성격이 그렇게 했을까?
1: 예, 예.
0: 라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담장 안에서 집 담장 안에서 이별을 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이별 대목 또는 이별가라고 하는데
1: 예.
0: 어,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조상현,
1: 네.
0: 이제 성우양 정곤진 명창의 소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조상현 명창은 이제 12살 무렵부터 정민 명창께 들어가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성우양 명창은 20살 무렵부터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죠. 또 정곤진 명창은 또 이제 뱃속에서부터 네. 태교를 보성 소리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상현 명창 소리에는 동창, 여창, 남창이 골고루 들어가 있고 또 성우양 명창은 여창과 남창이 골고루 들어가 있지만
1: 예, 예, 예.
0: 이 와상우 이 이별 대목에서는 그 여창의 굉장히 절절함이 굉장히 잘 녹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소리끼리 확연히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 예. 예전에 이제 같이 그 공부했던 친구들이랑 하면서
0: 네.
1: 이 대목 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절절하기도 유명하고
0: 네, 네, 네.
1: 그래서 누가 헤어졌다 그러면 헤어진 본인한테 시킬 때도 있고
0: 네, 네, 네.
1: 그 친구 앞에서 이제 이 대목을 네, 네, 네, 네. 일부러 할 때도 있어서 막 눈물 콧물 짰던 네, 그런
0: 그쵸.
1: 기억도 있고
0: 네.
1: 그 완상우 자리를 펴 이렇게 해야
0: 네네.
1: 되는데 청을 잘못 잡으면 음을 첫 음을 잘못 잡으면 자리를 펴
0: 그렇죠
1: 저주파 소리라고 저희가
0: 너무 낮게 잡아버리는
1: 총파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낮은 음을 낼 때도 네. 기준치 이하의 낮은 음을 낼 때도 공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0: 그렇죠 이게 하청과 상청 이 두 개를 특히 낼 때
1: 네.
0: 보통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힘을 빼야지 더 잘 나온다라고
1: 네.
0: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힘을 빼야죠.
1: 예.
0: 몸에 힘을 빼야 되고 단전에는 더 힘을 줘야 돼요.
1: 근데 이제 하청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그 광대하게 이렇게 탁 나올 때 취임새 탁 나오면 기분 참 좋잖아요.
0: 그게 그거야말로 김영창
1: 네.
0: 분들이
1: 맞아요,
0: 그렇게
1: 맞아요.
0: 추임새를 하시지 않을까
1: 그래서,
0: 싶은데
1: 오늘은 무서운 자리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그래서 노래 들으시면서 이 하청을 잘 귀를 기울여서 또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상현 명창의 소리로 먼저 들어볼 텐데 참 이 조상현 명창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해야 되지 헐크 같은 느낌 영화로 치면
0: 그렇죠
1: 힘이 정말 좋으시잖아요
0: 상남자
1: 요 어떤 그 거친 야성미라고 해야 될까요?
0: 네네.
1: 이런 것들을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상현 명창의 소리로 이별가 보내드립니다.
2: 그때의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나갔다고 어디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양시의 육방관석이 오리정이가 들어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이별을 한다 하고 오리정 삼로 내거리길에 퍼버리고 앉아 울 리가 있겠느냐? 꼼짝달싹도 못 오고 담 안에서 이별을 하는디 완성!

0: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짧은 부분을 축약해서 들었습니다만 뒤에 이제 중무리로 길게 노래가 이어지는데 저는 놀랬던 게 김명환 명곡이 진짜 그야말로 듣고 치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다른 가락을 한 번도 안 넣으시고 추임새만 하시는 거 보고 이걸 어떻게 참을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정서를 해치지 않기 위한 그 고수의 의도? 이런 것들이 또잘 느껴져서 저는
1: 맞습니다.
0: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공부할 때참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음반이기도 한데
1: 맞습니다.
0: 조상명창의 소리 이 음반으로 들으면 완창을 들으면 서울에서 통영 갈때 참 좋습니다. 시간이 참 알맞게 이렇게 도착하면
1: 그렇죠.
0: 끝나서
1: 그렇죠.
0: 예. 이번에는 성우양 명창의 소리로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별가 보면 강수 청청풍

0: 이제 뭐이 소리꾼이 이제 여러 가지 역할 혹은 또 여러 가지 성별, 여러 가지 성별은 아니죠. 남자 여자니까. 성별을 분해 가면서 바꿔 가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1: 네.
0: 이게 어떻게 저렇게 안희상 할수 있지? 이건 어떤 힘인 걸까요?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현수 명창 같은 경우는 연극적으로 너무 뛰어나신 분이기
0: 네.
1: 때문에 그 배역을 소화해내 뭐, 못 해내시는 배역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0: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정건이
1: 네.
0: 명창의 그 중화성 섞인 심청이의 목소리도 이상하지 않고
1: 네.
0: 박봉술 명창의 그 향단이도 이상하지 않고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게 다그 명창들이 그려내는
0: 예.
1: 능력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운을
0: 예.
1: 잃지 않고
0: 아.
1: 그 기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리에서.
0: 네.
1: 근데 그 기운이 풀어져 버리면 그냥 그 명창으로 보이는 거죠. 춘향이와 심청이가 아닌.
0: 네네네네.
1: 근데 그 기운이 풀어지지 않고 계속 그거를 잡고 그 정신줄을
0: 예.
1: 놓지 않고 그 기운을 계속 잡고 가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를 그렇게 들여서 그렇습니다만, 뭐, 오정숙 명창이 그 소리하는, 뭐, 예를 들면, 장비나,
1: 네.
2: 은근히 저희 집 반장 안에 이별을 하는데 반사

0: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게 내가 원래는 남창도 가지고 있고 여창도 가지고 있는데
1: 동양명창의 소리로 이별가 들었습니다. 역시 김명환 명고가 북장단을 잡았는데,
0: 네.
1: 오, 들었던.
0: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리고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신 거죠.
1: 예를 들면 이수라 이런 것들도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0: 네.
1: 들 정도로
0: 정말
1: 응원은 약간
0: 예.
1: 뭐 실황 응원이니까
0: 네. 예.
1: 나는 오늘 관객석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울리고
0: 그렇죠.
1: 말리라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판소리가 좋은 점이 뭐냐면 오늘 정확하게 내가 어떤 감정선을 가져갈 거야.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게 내가 원래는 남창도 가지고 있고 여창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여창으로 진수를 보여줄게. 라는 이런 그 본인의 확정을 지은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리고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신 거죠.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1: 예전 술자리에서
0: 네.
1: 다 같이 이렇게 먹다가
0: 네.
1: 누가 한 명, 아, 나 먼저 가야 되겠어. 이러면 기왕, 그 다시 이를테면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술이나 한잔 잡수시오. 이 노래를 막 서로서로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럴 때 보통 보면 이술 한잔 잡수시오. 잡수시면 뭐 이렇게 나와서 노래가 탁 끝났을 때 일반적인 어떤 우리 지식 그로만 봤을 때는 추임새를 그렇지 이렇게 할것 같지만 이게 이제 완벽한 어떤 합의를 됐을 때는 좋다라는 추임새가 이 슬픈 장면에도
0: 그렇죠.
1: 나오더라고요.
0: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좋다라는 감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현을 할수 있는 거죠. 그 소리를
1: 그렇죠.
0: 들으면서.
1: 그러니까 이게 신난다와 좋다는 또
0: 그렇죠.
1: 다른 의미인
0: 와,
1: 거예요.
0: 그렇죠. 네.
1: 보통 우리 신날 때 이제 좋다라고
0: 예.
1: 하는데 이게 이렇게 슬퍼도 좋을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런 대목들이 증명하는 게 아닌가.
0: 너무 좋아. 예,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남자이기 때문에 낼수 있는 소리가 있고 또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낼

0: 있으며
1: 다시 공원
0: 이 노을이 뒤에 쓰리
1: 다을시공원
0: 이 술 한 잔을 잡수시고 한양을 가시다가 강수 잔치로

0: 상거되고온 허여 병이 날까요 오니 행약을 수십어요 부대 평안지 행차를
1: 정관님 명창의 소리 김명.

춘향아, 자니까라 장보도 평원이 계시오, 향나지도 자니까라 춘향이 고동보소 우르르르르르 단전으로 한 손으로 나구정막 쥐어잡고 또 한 손으로 등잔이

설령 고개라도 임 따러 갈까 보다 하나로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1년 1도

서주거 삼월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시불 옛

만나 만나.

0: 하겠나?
1: 하겠지.
0: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살리우나 이렇듯 울고 있는 뒤 향단이가 들어서며 아이고 아씨 큰일

들어가세. 춘향이 손이 몸에 오니 두 사람의 마음이 낙수 친빙에 얼음 녹듯이 스르르르르 풀렸구나. 노와 누소 들어감세. 춘향이가 술상을 차려내어 놓으니 술 한 잔씩 잘 먹고 사령들 하는 말이 여보소 춘향각시 사토께서 분을 내어 육방이 손동되었으니 자네가 아니가고 보면 우리 사령들 신세가 말이 아닐세. 춘향이 이 말 듣고 돈 성냥씩 내어주며 그렇지. 내가 가기는 갈 터이니 잠시 주체 나와사이다. 그렇지. 박번수가 돈을 보더니 여보소 이 돈이 웬 돈인가. 여보소 이 돈이 웬 돈인가. 유전이면 가상이란 말은 예그래도 있거니와 자네와 우리와 한문간 후지럽며 유전이라니 웬 말이

0: 돈. 맹상군은 술래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사를 치고는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있지 오는 열 시구 돌 시구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1: 춘향가 중 갈까보다부터 돈타령까지 김수현의 소리 김청만의 북창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민요 창부타령 준비했는데요. 1805님께서 국악을 들으니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하시는데요. 아마 이 보내드리는 박일심 명창의 음성 들으면 또 어머니 생각들 많이 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박일심, 전태용 두 분의 소리로 창부타령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Yeah.

와 비슷하고요. 늦은 상사 소리와 잦은 상사 소리가 있는데 주로 넓은 평야지대에서 잦은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논이 넓으니까 빠른 소리를 해야 얼른 얼른 모를 심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역시 가성비의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기서도 해보게 됩니다. 호남 지방의 모 심는 소리 중에는 고흥의 등 달어라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 노래는 모를 다 심은 뒤 저녁에 논두렁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른 행진곡입니다. 논을 메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는 많지만 모를 심고 돌아오면서 하던 노래는 이것뿐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등 달어라는 모심기철에 부르는 아주 특별한 노래죠. 하루의 고된 작업을 마치고 어둑어둑한 논두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르던 노래. 아, 어떤 노래일까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런 노래들로 하루를 마치는 분들도 있었고. 요즘도 퇴근하면 자기만의 퇴근송 이렇게 만들어서 혹은 이렇게 그

부모님네 이네 말을 들어보소아요. 사창에 푸른 데서란 산신님의 도루미로다. 오니 우리 당도 흔히 우리는 군 시절이로다. 비랭이 꺾이다 이냐 쳐서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전라도 순창의 상사 소리는 최진규의 여러분의 소리였고요. 전라도 고흥의 등 달어라. 최근 들었던 토속 노래들 중에서도 상당히 귀여운 편에 속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나 홍천집 나온 남자. 오랜만에 문자 사연 주셨습니다. 방금 제가 불러드린 건 이제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모내기철인데 비가 안 와서 큰 걱정드립니다. 개울물이 다 말라가는데 타들어가는 작물들을 보고만 있네요. 농민들 마음도 같이 타들어갑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비 소식이 참 잠깐 있다가 그죠. 날씨도 갑자기 온도가 또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아마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시원한 비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당분간 뭔가 그 해갈을 할 만한 그런 소식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이게 좀 비가 와서 단한 해라도 좀 이렇게 날씨 걱정 없이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도 작가 화초 사거리 보내드릴 텐데요.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입니다.

국립 부산국악원 무용단 제19회 정기공연 접 삶이 취미로다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 부산국악원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해 마련된 무대인데요. 춤추는 인간은 곧 나비가 된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전통춤 속에 담긴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무대 위에 풀어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전통의 의미와 삶의 철학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텐데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도로 압축해 조금 더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뭐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병든 용왕을 위해 토끼의 간이 필요해진 용궁에서 시작됩니다. 자라는 토끼를 꿰어 용궁으로 데려오지만 토끼는 재치를 발휘해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동물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안엔 인간 세상을 향한 풍자와 해악도 담겨 있어서 웃으며 보다 보면 묘하게 공감되는 장면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국립극장의 창극을 제천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토선생 용궁가다와 함께 판소리의 해악과 흥겨운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성년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으로 법적 성년의 문턱을 넘던 날을 돌아보면 술, 담배, 또 일부 영화 등 미성년자에겐 금지되어 있던 모든 걸 이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해방감이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국어사전에서도 성년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로 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법적인 권리라는 게 사소한 제재에서 벗어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인 권리란 한마디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일 텐데요. 혹여 누군가 그 주권을 빼앗으려 든다면 강력하게 맞서 싸울 줄도 알아야 진짜 어른이란 얘기겠죠.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벌써 8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를 동안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희생한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 대한민국 주권을 지닌 성년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모던 가곡의 연주와 노래로 태평가 어른 들으면서 5월 18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면서 성년의 날이기도 한데요. 성년이란 말이 일단은 민법에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하는 법률 용어라는 걸 생각하면요. 민주공화국에서 국민들의 주권이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일이야말로 성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한 항쟁이었던 거죠. 어른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자격이라고 정해봤어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어른의 자격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 함께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언제나 저녁 시간에 함께하고 싶은 맛있는 라디오. 좋은 방송이에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둥이. 네, 만나입니다. 자,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습니다. 관엽식물 크로톤 꽃입니다. 잎 색깔이 다양하여 많이 키운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보는 꽃입니다. 기르는 사람 따로 있고, 꽃 구경하는 사람. 이파리 구경하는 사람 따로 있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겠죠. 하나를 보더라도 저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 느낌이 다를 텐데 저는 꽃이 먼저 보인답니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요. 이 이파리는 저도 종종 봤었던 네, 그런 식물인 것 같은데 저도 꽃은 처음 봤네요. 아우 덕분에 보내주신 사진 정말 작은 꽃이지만 정교하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보내주신 사진 덕분에 저도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뜹니다. 감사합니다. 3033님께서요.

우민우님, 지난주 금요일 날에 면접이 합격이 되어서, 와, 축하드립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실습 예정이지만 보건증 발급과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로 실습이 연기되었습니다. 3주 동안 실습 끝나고서 본격적인 입사는 6월 18일 이후로 예상됩니다. 하셨어요. 아우, 우리 3033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우리 진짜 이 3033님의 취업을 우리 아마 만나 청취자 모든 분들 다 같이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또 합격 소식 들으니 아우, 제가 다 기쁘네요. 김인설님께서요. 오늘 성년의 날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날이네요. 성년도 듣고 남녀노소 다 듣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오늘 진짜 이 성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뜻깊게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한주 시작 월요일이 되었네요. 보미님, 늘 따뜻한 마음으로 애청자님에게 사랑 주시는 봄디님 고맙습니다. 난리곳에 꽃밥을 지어라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제가 보내드리는 사랑 꼬박꼬박 다 챙겨서 받고 계시죠? 네. 자, 5493님 오늘도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환영합니다. 어량거무님께서요. 에휴. 그나저나 저는 걱정이네요. 성인식을 매년마다 치러야 할 정도로 아직 철들려면 멀었으니 말이에요. 달력을 보아하니 이번 주말도 황금 연휴인 셈인데 이렇게 노는 날만 좋아하고 있잖아요. 아휴, 대체 저는 언제나 철이 드는 걸까요? 해주셨는데 우리 월양 거무님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치러야 할 정도로 아직 철들려면 멀었으니 말이에요. 달력을 보아하니 이번 주말도 황금 연휴인 셈인데 이렇게 노는 날만에 건강관리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김영기님의 신청곡입니다. 전병훈의 노래로 탑돌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전병훈의 노래로 탑돌이 김영기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제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부모가 도와준다는 말이 이상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정말 많습니다. 네. 해바라기님께서도요. 저는 어른의 자격은 적어도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처리해야 진정한 어른이 되는 자격이라고 생각해요. 주위에 보면 자기를 남한테 미루는 사람 많더라고요. 해주셨어요. 많죠. 아직도 많고요. 아직 이제 성인이 됐음에도 그 아이의 어떤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서 진짜 3033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는 친구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드네요. 자, 1967님께서요. 곱게 늙어야 하는데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이 말과 행동에 이제 성인이 되면 책임이 생기는 거죠.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어른이 되기 어려운 거겠죠. 진짜 어른은 나이를 숫자로만 먹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그 실수를 넘겨줄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갖는 덕목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게 정말 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이것도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한 여유. 아, 멋지네요. 멋진 어른이네요. 그쵸? 김인설님께서요.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자격. 직접 일해서 돈벌때 생겨요. 어려서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썼거든요. 성인이 돼서는 내가 직접 일해서 부모님 용돈 드려야 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해서, 네, 이렇게 또 밥벌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할수 있는 게또 성인이기도 하죠. 7426님께서요, 보미님,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일이기도 하고, 저의 결혼 23주년 기념일이기도 해요. 저녁은 남편 만나서 하시면서 나비 만나셨다는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나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날개가 주황색 날개 한자, 그리고 흰색 날개 한자, 이렇게 예쁜 날개를 가진 나비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1319님께서는요, 어른이 된다는 건 알아서 챙겨 먹으라는 거. 지금 못 챙긴 한 끼는 평생 못 챙길 터이니, 오늘은 일 끝내고 와서 짜장밥 해 먹고 있어요. 그나저나 비가 안 와서 걱정이네요. 텃밭에 작물들이 말라가는 뒤, 계곡물도 말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빨래도 쌓이고.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좀 비가 좀 시원하게 네,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좀비 소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내주신 짜장밥 사진. 저 저녁 메뉴 고민하고 있었는데 짜장밥으로 해야 할까 봐요. 너무 맛있게 네, 요리하신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네, 맛있게 드세요. 자, 음악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퀴 만나봅니다.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이에요. 난리꽃에 꽃밥을 지어라.

판 밥을 손으로 주물러 뭉쳐놓은 형태의 음식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예로부터 먼 길을 갈 때나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간편한 휴대식으로서 한국인의 밥심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온 음식입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고립당한 광주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시민군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 음식의 이름 다음 중 무엇일까요?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갑니다. 1번 국밥, 2번 공깃밥, 3번 개구리밥, 4번 주먹밥.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0: 갖가지 음식을 길바닥에 늘어놓으니 한 청년 주먹밥을 두 손에 받아들고 한 입에 먹더니만 아줌씨 고맙습니다.
1: 삼삼님께서 이거에다가 매실장아찌랑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라고 정답 보내주셨네요. 5493님도 정답 주셨고요. 8888님께서 손으로 주물러서 만든 이것이 그리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거 뭐 집에서 사실은 뚝딱뚝딱 밥 뭉쳐서 이렇게 만들어 먹어도 간단한 특식이 또 될 수가 있죠. 4370님께서도요 정말 맛나죠. 배가 고프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요거 만들어서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김인설님께서도요 이것은 간단히 보내주셨습니다. 1790님도 정답 주셨고요. 1319님 손고락 까딱 하시면서 정답 주셨어요. 자, 5745님도 그리고 괜찮겠습니다. 김인설님께서도요. 이것은 간단하고 먹기 좋지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0734님께서요. 저희 아버지도 돌멩이가 있던 말던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전쟁통에 드셨어서 지금은 어떤 맛있는 이것도 입에 안 드시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아픈 또 네, 그런 사연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네. 3309님께서요. 얼씨구 떠먹여줘서 맛나게 낼름 받아 먹어요. 이것이요. 겁나 맛있는디요. 해주셨어요. 자, 그래요. 그리고 0289님께서도 네,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자, 룰루랄라님께서도요. 이것 김밥.

정민아의 노래와 가야금 연주로 오늘의 정답, 네, 제목으로 한, 네, 요거 노래 듣고 왔습니다. 7426님께서요, 정민아의 울지 말아요 이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떠먹기에 힌트곡으로 정민아님의 음악이 선곡된 바람에 들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꼭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남영님께서요. 작년 여름 5.18 기념관에서 꽁보리밥으로 만든 이것을 나눠주는 사진을 본 것 같습니다. 경례에서 묵념할 때 참으로 경건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자격은 위치와 상황에 맞게 따라 역할을 잘 해내는 거라고 봅니다.

등 남부지방은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때이른 여름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0: 김현무의 작곡과 연주로 기억의 방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요, 광주국악방송 남독절대가인의 나비야 청산가자.
1: 나비야 나비야 청산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0: 5.18을 겪으며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1인 극이고요. 이 극을 마무리하는 음악으로 특별하거나 화려한 연주보다는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 담담해졌을 남겨진 분들의 슬픔을 이야기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연주는 3분 40여 초에 끝이 나지만요. 그 뒤에 풍경 소리가 5분 18초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끝까지 다 들려드리지 못했지만요.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선 5분 18초까지 이어지는 풍경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신청곡 한 곡 듣고 올게요. 6750님께서 청해 주신 곡인데요. 절대가인의 나비야 청산가자.
1: 나비야 나비야 청산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0: 이름을 밝혀보세.
1: 헤루와 헤루와사,
0: 헤루와 헤루와사,
1: 헤루와 헤루와사,
0: 헤루와 헤루와사.
2: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막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정마리의 노래로 5월의 노래 1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자격을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룰루랄라님께서요. 아주 오래전에 친구가 성년의 날 축하한다고 문자 보내줬던 일 생각나네요. 레디핑, 여백. 침묵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어른의 자격이지 싶어요. 빛나서 제가 괜한 걱정을 했어요. 제가 사는 구미에도 21일 국악공연이 있는데 그날이 작은 아이 생일이라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겠어요. 국악에 관심을 가지니 예전에 보이지 않던 공연 일정도 알게 돼요. 어제 구미에서 대전까지 함께해 준 옆집이 정말 고마웠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어떤 공연을 보셨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국악 공연이요. 실제로 가서 이 국악기 소리를 실제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또 라이브로 들으면 정말 좋습니다. 네, 우리 뭐 라디오에서 이제 국악 방송 통해서 듣는 소리들도 참 좋겠지만요. 꼭 기회가 되신다면 네, 직접 공연장 발로 찾으셔서 실제로 악기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그 음률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셔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6759님께서요. 어른이 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거겠죠. 다양하게 올리신 어른이 된다는 사연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이곳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성년예 행사가 있어요. 마침 행사 영상 촬영 간답니다. 편집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죠. 지역 홍보로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멋진 추억들, 네, 성년 되시는 분들께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삼승할부지님께서요,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자격은 품행도 단정, 존경받는 인품,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인성, 위아래로 나눌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말씀해주신 이것들만 갖고 있어도 멋진 어른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7426님께서요. 어른의 자격이란 부모로부터 정신적,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성인인데도 끊임없이 부모 도움을 바라더군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요즘에 참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요즘의 성인의 나이를 조금 더 높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차이가 나죠. 네, 요즘에는 정말 그 대학생들도 부모님이 이렇게

격리와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혼듀스호는 지난 2일 한타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처음 보고될 당시 23개국 출신 승객과 승무원 약 150명을 태우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네덜란드인 부부와 독일 국적자 1명 등 총 3명이 숨졌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설치류를 통해 전파되지만 드물게 장기간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잠복기는 약 6주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집계한 이번 발병 사례는 지난 15일 기준 총 10건인데요. 이 가운데 8건은 확진 사례이며 2건은 의심 사례입니다. 다만 캐나다인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해당 집계는 11건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상황은 코로나19와 전혀 다르며 팬데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미였습니다.

年哈。

창작판 소리 그날이여 영원하라 중 승리의 노래 안숙선의 소리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이 한타바이러스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우리 모두 코로나로 너무 힘든 시기 보냈잖아요. 잠복기가 길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문진호의 노래 한충훈의 소금 손병희의 기타 연주로 목련이 진들

몬지노의 노래 한충훈의 소금, 손병희의 기타 연주로 목련이 진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6759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3309님께 드립니다. 강재원 팜스 숙행복 한우 떡갈비는 5212님께 드리고요.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7527님께 보내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5월 18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신날세의 해금 연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룰루랄라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

0: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
1: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0: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2: 바라보니 조로 인생 살아가네 해와 달이.

오늘 첫 곡으로 심흥문이 쓴 시에 김경향이 곡을 붙인 내 삶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테너 이재욱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매년 5월

안녕하세요. FN구학당 송현민입니다. FN구학당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는 지난 4월 7일과 8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제68회 정기연주회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잊고 있다라는 제목이 붙은 공연인데요. 젊은 음악가들이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전통음악이 새롭게 역에 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는 1959년에 창설되었는데요. 1961년부터 매년 국악과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학하고 있는 학사, 석사 과정의 학생들의 기량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변화하고 있는 이들만의 트렌드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공연 실황 함께 하시는데요. 이날 공연에서는 대치타를 시작으로 뒤풍류, 박대성류, 아쟁 허튼가라, 피리독주 상령산, 적벽가중 장판교 싸움, 서도시나이 이렇게 총 6개의 무대는 이들만의 트렌드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공연 실황 함께 하시는데요. 이날 공연에서는 대치타를 시작으로 뒤풍류, 박대성류, 아쟁 허튼가라, 피리독주 상령산, 적벽가중 장판교 싸움, 서도시나이 이렇게 총 6개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먼저 이날 공연의 문을 열 곡은 대치타

여러 가락들이 한데 모여 있는데요. 김죽파의 가야금 풍류를 비롯하여 임석윤의 검고 풍류, 전용선의 대금 풍류, 김천은가 전용선의 해금 풍류, 또 국립국악원의 피립 풍류 가락이 한 자리에 어우러집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2026학번 신입생들의 연주로 무대가 채워졌습니다. 가야금, 거문고, 대금, 세피리, 해금, 아쟁, 타악이 함께하는 뒷풍류 듣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26학번, 그러니까 올해 신입생들이 함께한 뒤풍류, 이날 공연의 두 번째 무대로 만나봤습니다. 허준민이 연주하는 박대성류 아쟁 허튼가락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음원이 1979년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녹음된 산조라고 하는데요. 당시 박대성 명인이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넘는 긴 산조를 이때 처음 세상에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도 형식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감정 표현과 또 거침없는 선율 진행이 아주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1979년 녹음본을 바탕으로 재현했고요. 또 박대성 명인이 구현하고자 했던 초기 산조의 그러한 형태를 잘 반영했다고 합니다. 아쟁 산조를 들려줄 허준민은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재학하고 있고 동아국 국악 콩쿠르에서 아쟁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들려줄 박대성류 아쟁 산조 보존의 전수 장학생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장구 장단을 맞출 김은혁 역시 서울대 국악과에 재학하고 있고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허준민의 아쟁 연주로 박대성류 아쟁 허튼가락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김은혁이 함께합니다.

서초대학교 국악과에 재학하고 있고요. 동아국악 콩쿠르 피리 부분 동상을 수상했고 강원음악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임지우가 피리 독주로 들려줄 상령산 듣겠습니다.

0: 임지우의 연주로 피리독주 상영산 들어봤습니다. 앞서 현악기, 관악기를 만나봤다면은 이제 성악 파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소리꾼 오지은의 무대입니다. 적벽가 중 장판교 싸움을 들려주었던 무대인데요. 강릉으로 피난하던 유비군과 이를 추격하는 조조의 백만대군이 장판교에서 벌이는 전투의 장면을 그린 대목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조자룡이 길을 잃은 유비의 두 아내, 또 간부인과 미부인을 찾기 위해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지만 끝내 미부인을 구하지는 못하고 그녀의 어린 아들 유선을 품에 안은 채 탄식하는 대목을 선보입니다. 소리를 들려줄 오지은은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재학하고 있고요. 동아국악 콩쿠르 판소리 일반부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팜스 교류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북가락을 맡은 김은혁 역시 국악과에 재학하고 있고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를 비롯하여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지은의 소리로 적벽가 중 장판교 싸움 대목 듣겠습니다. 북장단의 김은혁이 함께합니다.
1: 익덕이 가렸지 않고 수십 개를 건날이고 장판교 당도허여 한계교 생각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말한장에 꿰어 달고 왕래 치빙 허여도니 먼지가 좌우 허여 의병의 사문 위에 말을 다리 위에 세워놓고 사무장창을 비껴들고 고리 눈을 부릅뜨고 서편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때 조자룡은 밤새도록 싸우다가 문득 뒤를 돌아오니 따르는 군사 3,40기라 기런덕에 한 사람이 누웠나니 자세히 살펴보니 이는 분명 간웅이다. 나 주모를 보았느냐.

산둥이 여짜오대 내가 주모를 배시더니만은 적군을 만나 장을 맞고 여 바람 빌더니요 간웅을 태워보내고 한 곳에 당두었니 어떠한 사람이 개가는 게 조장문 아니오. 너 누구냐? 유사군의 군사더니 장을 맞고 누웠니다. 당 조모를 보았느냐? 저 군사였자오대 아까 간부인께서 머리를 풀어 산바르시고 발을 벗고

자정이 그 동보소 말을 날려 한 곳을 바라보니 과연 백성 수 백 명이 서로 부르난지 아내는

여행과 같이 도망을 하더니만은 척권을 받나 시사로는 통해 어디로 가시지 모르는다. 말을 막고 있는 사이 한 사람을 결박지어 오던 얘기론 대장이 결박지어 오는 장수를 바라보니 이는 축이 분명하고 결박을 지은 자는 순우도가 분명하구나. 자중에 분이 나서 차차 못해들 꼽을 못 같이 맑게 올라 순우도 취하여 이라게 목을 뒹그럭을 베고 매척을 구한 후에 말 길러져 보행감이 축을 태워 보내고 장판결

먼저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네가 너를 어찌 성태들이야? 주공이 어디 계시냐? 전면 멀지 않은

땅두원이가 어떤이론 대장이 길을 막은 이는 하운이로구나. 자중에 분이 나서 창문 일러주겠고 다시 가를 내 선창이 이는 종감이로다. 또한 그 땅두원이 어떤 사문은 말이 도장군은 어디로 가요?

아두의 공부기라 참부른 이 아이를 잘 보존하여.

귀신 보야 속어라

오지은의 소리, 김은영의 북장단이 함께한 적벽가 중 장판교 싸움 들어봤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난 4월 7일과 8일에 국립과학원 우면당에 오른 서울대학교 국악과 제68회 정기연주회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자고 잘 놀고 네가 잘 먹고 잘 자고.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덕덕콩 앱을 통해서 온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부채춤 반주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원한철의 대금, 김기자의 가야금, 이경섭의 장구연주가 함께합니다.

친해지고 싶은 시인,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 내 친소. 오늘은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념일입니다. 그렇게 5.18을 아주 처절하게 노래했던 시인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김남주 시인인데요. 1946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난 시인은 대학 시절부터 유신체제에 저항하며 살아왔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되고는 최초의 반유신, 반파쇼 활동을 이어오기도 했죠. 내가 친한 시인, 내가 친해지고 싶은 시인,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 유신, 반파쇼 활동을 이어오기도 했죠. 그 탓에 시인은 반공법 위반으로 잡혀가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귀농하여 지내며 시인으로서 활동하던 시인은 사회과학서점 카프카를 운영하며 공산주의 조직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를 이유로 다시 체포되어 15년형을 받으며 긴 투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9년간의 투옥 생활 동안 시인은 우유감이나 낙엽 등의 손톱과 이쑤시개 등으로 눌러 쓴 시를 발표하며 시인으로서의 활동을 이어갔고 이러한 작업을 거쳐 모아 1984년 발간한 시집 진혼가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시인의 시가 워낙에 강렬한 목소리와 선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 또한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가 이렇게나 강력한 목소리를 전하는 매체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껴봤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김남주 시인은 옥살이와 지병으로 40대에 이르게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까지도 참여시와 민중시의 대표 주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인의 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남주 시인의 시에 변계원이 곡을 붙였고요. 안치환과 자유가 함께합니다.

김남주 시인의 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안치환과 자유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내 친소 시간 오늘은 김남주 시인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여시와 민중시의 대표 주자인 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인의 대표작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12시 도시는 벌집처럼 쑤셔놓은 심장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밤 12시 바람은 살해된 처녀의 피 묻은 머리카락을 날리고 밤 12시 밤은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의 눈동자를 파먹고 밤 12시 학살자들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시체의 산을 옮기고 있었다. 학살 1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5.18 당시에 참담한 모습을 그려내는 작품인데요. 어마어마한 국가폭력이 만들어낸 참상을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와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언무리 축원을 박병천의 소리와 징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간눈에나 친구 간에 번님 내덜 꽃으로 밀로 상급을 시켜서 1등급 상등급으로 점지시견을 주옵시고 나무 타지 타관에서 나무 부모 주인 삼아가지고 공부차로 놨습니다. 말책명 눈에 안고 글책명은 소개하노 문저 간풀을 도둑와서 석구 천리구원 호사뜰

박병천의 소리와 진연주로 엄몰이 죽언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2026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에서 마련한 정원책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쇼를 소개합니다. 정원책은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요. 정원과 책을 의미합니다. 식물이 가득한 정원과 우리 삶을 주제로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도서 작가들과 함께 북토크를 펼치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엔 일상 속 정원, 도시를 바꾸는 초록의 시선과 풀과 정원의 철학, 작지만 깊은 세계를 주제로 신지선, 이준규, 김장후, 황주영 작가의 북토크가 있었고요. 오는 6월엔 나만의 작은 정원, 식물과 함께 사는 삶에 관해 박원순, 이소영 작가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작가는 국립세종수목원 전시원 실장이면서 국내외 여러 정원에서 활동한 가드너입니다. 작년엔 일간지에 쓴 내용을 정리한 에세이 인간은 손바닥만한 정원이라도 가져야 한다를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북토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중세 정원부터 도심 속 자투리 정원과 수목원, 식물원까지 다양한 문화적 공간으로 진화해가는 정원의 모습과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와 지속 가능성의 지혜를 정원

구이임의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식물의 책의 저자 이소영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을 볼 때마다 식물의 개화를 도왔을 원예가의 손길, 그리고 날씨와 그간의 시간을 떠올리고 그것들을 다 헤아리다 보면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소중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이 기록되어 있는 풀일 수도 있고, 어쨌든 혹독한 계절을 견디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 우리 기준으로 잘 모른다고 이름 모를 잡초라니 그동안 무심했다는 생각도 들던데,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내 삶과 상관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지나쳐왔던 것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각자의 가치와 의미가 다 있을 텐데 말이죠. 내 기준 밖의 세상을 상상해보는 밤,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자, 악뮤의 노래 소문의 낙원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식물 이름 뭐 우리가 사실 이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겠죠. 그래서 아주 좀 특별하게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 아니라면 그냥 다 잡초라고 뭉뚱그려서 생각하기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식물학자들이 참 오랫동안 연구해온 족보 있는 식물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냥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라고 얘기해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자, 요즘 그나저나 농사 짓는 분들은 잡초 뽑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던데 예, 그런 잡초는 진짜 잡초죠. 뭐 쑥쑥 뽑히길 바랍니다. 그거 뽑으면서도 다 이름 생각하면 피곤해서 못 산다. 안잘레나 졸려님, 이름 모를 화초 꽃들 참 많죠. 쭌디 이름은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1로 보내주세요. 덩덕쿵 앱은 무료입니다. 자, 월요일이죠. 오늘 월간 그 남자 있는 날인데요. 오늘의 그 남자는 바로 박창근 씨죠. 우리 또 박창근 씨의 팬분들 포근이님들께서 이미 많이들 오셔서 같이 채팅창을 달궈주고 계신데요. 박창근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2부 K클래식 한장에서 오늘의 국악 같이 감상하실 거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국악FM 검색하시면

D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노래하는 남자, 그림 그리는 남자에 이어 책 읽어주는 남자로도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가수 박창근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1: 반갑습니다.
0: 라방에서 책을 읽어주고 계셔요. 네. 어떻게 계기가 있었을까요?
1: 아니요, 이제 그 밤 시간대에 네. 라방이란 게 그냥 제 방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주절주절하고 노래 불러주는 그런 컨셉인데 네. 좀 재우고 싶더라고. 12시 정도에 끝나는데 이제 예. 이분들이 다 이렇게 좀 서르르 좀 잠들게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고.
0: 중요하죠. 나 예. 내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푹 재워주는 큰 선물이죠.
1: 그래서 댓글창이 이렇게 어떤 정지가

0: 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이러지 뭐.
1: 구독하지 마세요. 빨리 때.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속으로는 아, 그래도 좀 하지. 뭐 이런 생각 하는데. 뭐
0: 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실 테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예. 책 읽어주잖아요. 이제 아, 재우려고. 예. 책 읽어주면
1: 딱 그 짝입니다. 딱 그 방법입니다. 그 꼴,
0: 아니 뭐지? 근데 이거 이게 다 읽어주다가 이제
1: 맞아요.
0: 혹시 자나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모르면. 맞아요
0: 그래서요 뭐 이제 안 자잖아
1: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라요 맞아요
0: 어 야 아, 예쁘다 예, 예. 예. 배수빈님께서 치리즈 케미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꽃마루 원동님 어 세준님과 근이님 많이 닮으셨어요 하셨는데 혹시 아. 기분 나쁘십니까
1: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0: 표정으로
1: 나쁠 수가 없잖아요. 아,
0: 네. 고맙습니다.
1: 그렇죠. 나쁠 수가 없지.
0: 예, 옥토끼님께서는 두 분은 감성도 외모도 닮은 듯하다고.
1: 진짜요?
0: 예.
1: 아닌데 저는 좀 그 좀 그건데 약간 이중 인격자인데
0: 네?
1: 성격이 말이죠.
0: 어 정말요?
1: 막 불 같다가
0: 예.
1: 어떨 때는 막 너무 나긋하다가.
0: 저도 그래요. 누구나 진짜? 다 그렇지.
1: 똑같네.
0: 똑같지.
1: 똑같네.
0: 똑같네. 그것도 닮았네. 이중 성격도 예. 닮았습니다.
1: 이상하긴 한데.
0: 자, 남자 두 명 성격 네 성격들
1: 네.
0: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네.
0: 6월 공연 일정이 나왔어요.
1: 아,
0: 기억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0: 그럼 날짜를 얘기할 테니까 한번 지역만 네. 맞춰보실래요?
1: 네.
0: 6월 13일.
1: 저기 대구입니다.
0: 오, 딩동댕. 네. 6월 21일
1: 용인입니다.
0: 딩동댕. 예. 서울은 며칠?
1: 이게 그 이제 27, 28일 이렇게. 예.
0: 바쁘다.
1: 아니요, 안 바쁩니다.
0: 뜨거운 여름을 아주 그냥 관통하는 이 예. 시기에.
1: 이제는 투어가 예. 이제는 아마 계속 그 매년 하기에는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0: 왜 이제 힘들어요?
1: 제가 힘들다기보다.
0: 삭신이?
1: 아니 이제 오시는 분들은 아 기왕지사 오는 거 조금 더 돈을 더 얹어내더라도
0: 예?
1: 약간 앞자리를 이렇게 선호하시고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소극장을 횟수를 늘리는 게 좋은가 생각도 들고
0: 그것도 좋죠 예. 예.
1: 이제 큰 공연이 큰 의미가 있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그렇더라고
0: 뭐가 됐든 다 좋아하실 텐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소극장에서 여러 번 하는 거 추천.
1: 예쁠 것 같아요.
0: 예, 예.
1: 예
0: 물론 이제 사람마다 소극장의 기준이 좀 다르긴 해요.
1: 아, 아니에요. 또 비슷한데.
0: 박창근 씨가 소극장이라고 하는 공연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공연장이 아니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뭐.
1: 이제 곧 그리로 갑니다. 이제 저는 그 예.
0: 그런
1: 얼마 안 남았습니다.
0: 그런 말씀 마시고요. 우리 그 포크 가수들의 자랑이에요.
1: 아유,
0: 박창근 씨 아직도 그 혼자서 막 옛날에 광석이 형 이후로 혼자서 그렇게 아. 많은 관객분들을 동원하면서 전국을 다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1: 유리 상자도 그렇고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는 저의 선배님 격들이죠. 제가 뭐 데뷔를 뭐 했다 치지만 사실 그 약간 숨겨져 있던
0: 대중들에게
1: 사람이었고.
0: 알려진 시점은 유리 상자가 좀 빠를 수 있죠. 예.
1: 그래서 그런 선배님들의 어떤 이렇게 쌓아놓은 어떤 이 뭐랄까요 그
0: 빛
1: 아, 쌓은 어떤 그 성과물.
0: 아, 성과물. 아.
1: 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감사하게. 근데 진짜 우리 밑에도 약간 이런 뭐랄까요 모던한 정통 모던 포크 정통 예. 이런 쪽의 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어.
0: 그러게요. 예, 뭔가 있는 듯도 한데 또 딱 꼽아보려면 너무 이제 색깔이 이제 좀 너무 강한 이렇게.
1: 음악에 욕심이 또 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 진짜 그 기타 한 대로
0: 네
1: 그냥 정말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가수분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버티고 계시고요.
1: 가능할까?
0: 예. 뭐 게스트 필요하시면 또 얘기하세요.
1: 예. 네. 언제 제작사 전화하면 예. 제작자한테.
0: 자 이세준의 음악이 예. 좋은 밤 월간 그 남자 박창근 한 표합니다 한 표 부탁드립니다 투표식이
1: 네.
0: 하도 요즘 그 정치 관련된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1: 생각이 많으시구나
0: 그러다 보니까 또 표로 나오네 예.
1: 해볼까요?
0: 해봅시다
1: 예.
0: 참여 안내
1: 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들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0: 싶으신 분들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준비해온 노래와 잘 어울리는 분을 위해 정성껏 불러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0302 우물정0302로 보내시거나 무료인 덩덕흥 앱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에게는 이음밤에서 마련한 선물도 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라이브 먼저 들려드립니다. 첫 라이브 선물은 미리 사연 주신 분 가운데 한 분.
0: 아, 예.
1: 일단 어떤 분이십니까?
0: 아, 슬프던데요, 제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초코님입니다.
1: 아, 나 하초코 예. 옛날에 진짜 좋아했는데.
0: 아, 진짜 하초코. 우리 가게 하초코 있다.
1: 있나?
0: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1: 네, 물어 가야죠.
0: 진짜 맛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50대 아빠입니다. 28살 아들이 3년째 연애 중인데요. 저희 부부 없을 때 여자친구를 불러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놉니다. 그런 날이면 집에 편하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음식을 시켜 먹고 깔끔하게 치우지도 않아서 별로예요. 하지만 아내는 우리가 치우면 된다면서 아들에게 잔소리 한마디 안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아무 말 못하게 합니다. 제가 아들이랑 1분 이상 대화하면 무조건 싸운다면서요. 요거는 맞는 것 같긴. 아니 제가 제 집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말이 되나요?
1: 네 명인데.
0: 어. 그거 모른대. 요즘 몰라요. 몰라요. 이런 상황이 어이없고 화나고 답답하지만 오늘도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꼭 참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노래 있을까요? 창근님 부탁드립니다. 이거
1: 아니
0: 안 되는데 이거 저는 안 된다고
1: 생각합니다. 격세지감이다 진짜.
0: 그러니까 이저 아닙니다. 이 28이면 이런 얘기 해도 나 아드님은 된다. 나 뭐라고 당할지 모르는데
1: 할 말 하세요. 뭐
0: 물론 아드님이 네. 되게 멋진 분이실 것 같아요.
1: 그렇겠지 당연히.
0: 근데 28이잖아 인간적으로. 그럼 뭐 아니 자기가 먹은 거는 좀 이렇게 그 애인분들도 마찬가지네.
1: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다.
0: 조금 아쉽네. 네. 그리고 아니 왜 부모님 눈치를 봅니까? 왜 자기 집인데
1: 두 분 중에 한 분 명일까?

0: 들어가지도 못해.
1: 들어갔는데 저것들이 아우
0: 모르지.
1: 뭐라도 또 아우.
0: 근데 속 타신다네 진짜 이게. 아니 이거 아니죠. 아마 이분들 내 하초코님 아무래도 한 30분 전에 이렇게 나 가도 되나 이렇게 문자 하실 수도 있어.
1: 맞아.
0: 나 안 읽. 나 들어갈까 이렇게.
1: 안 읽어 이것.
0: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쟁취하셔야 됩니다.
1: 그러다가 이건, 그냥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뺏깁니다. 지금 뺏.

0: 그래가지고
1: 아무 말도 마세요.
0: 너무 훅 들어와가지고
1: 예, 아, 너무 옛날 얘기라서 지금 내가 한 제가 말 좀 해야 돼 진짜.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아내분도 확 들어가지도 못해.
0: 들어갔는데 저것들이 아우
1: 모르지
0: 뭐라도 또 아우 그런데
1: 속 타신다네 진짜 이게. 아니 이거 아니죠. 남편밖에 없잖아요. 아들은 이미 지금 다른 거시기 해서
0: 벌써 뺏겼어.
1: 28이면 다 남이잖아요.
0: 맞아요.
1: 남편 챙기세요.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분 좀 어디고 있노 진짜. 진짜 안 보겠지만서도 참. 아 자기가 먹은 자기 좀 챙겨줘.
0: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 딴 건 다 그래도 그냥
1: 진짜.
0: 뭐, 배달 음식은 정리는 하고 가야지.
1: 당연 그죠. 그건 아니, 맞죠.
0: 아마 근데 하려 그래도 이 아들이 아유 괜찮아 괜찮아 그냥
1: 우리 엄마 아빠 다 하니까 걱정 마 이런다고.
0: 이런.
1: 내레이. 오늘 그만해 진짜. 진짜
0: 아무 소용 없네. 나 우리 나 화나네 갑자기 우리 아들.
1: 조심하셔야 돼요.
0: 20년 후에 요 따위로 하자면 해봐 돼요. 아주 그냥. 아주.
1: 아 근데 세준이 성격으로는 좀 그렇게 안 키우실 것 같아.
0: 예. 나는 그냥 능력 되면 빨리 그냥 보내버리겠다.
1: 그래서 뭐 와, 우리가 웃자고 한 거지만 아 진짜 서로의 어떤 그 아무리 그 가까워도 네. 어떤 그 도리 안 키우실 것 같아.
0: 예. 나는 그냥 능력 되면 빨리 그냥 보내버리겠다.
1: 그래서 뭐 와, 우리가 웃자고 한 거지만 아 진짜 서로의 어떤 그 아무리 그 가까워도 네. 어떤 그 도리
0: 네.
1: 예우는 우리 해는 게 우리 또 미성년자도 아니잖아. 미성년자도 사실 그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0: 미성년자는 좀... 여기 와서 놀지도 않겠지. 예. 자 하초코님.
1: 예, 힘내시고.
0: 힘내시고.
1: 쟁취합시다.
0: 쟁취합시다. 우리. 예, 집은 지키셔야 됩니다.
1: 지킵시다.
0: 절대 뭐 미리 증여하고 그러지 마세요.
1: 나 큰일 났다.
0: 다 소용없어요. 이제. 그래봤자.
1: 아, 좀 약간 겁되긴 한데 등장이 좀 쎄 이런데요. 하여튼, 예, 어쨌든 저는 소신있게 제 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0: 알겠어요.
1: 예. 아, 빨리 넘어가야겠다.
0: 하나 더
1: 부럽다. 아니,
0: 딴
1: 무섭다.
0: 예. 덥자, 딴 걸로.
1: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제가 뽑았는데요.
0: 아, 예.
1: 아, 이 두 번째, 저 안 읽어드리면 제가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0: 어, 그러면 요거는 제가.
1: 예.
0: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중간에 예. 뭐 연기가 있네.
1: 좀 있네요.
0: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예.
0: 권인재아님의 사연입니다.
1: 네.
0: 처음엔 남편이 박창근님 방청도 같이 가지고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지인들과 공유하던 사람이었어요. 아 근데요 요즘 제가 점점 더 깊게 빠져들자 완전 체념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는 가요 무대에 다녀왔다고 했더니 남편이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1: 가요 무대는 그거 왜 간 거야? 거기 뭐 박창근이라도 나와서?
0: 어. 순간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왜 거기 나오는 노래 나 다 알겠던데 더 이상 엄마 아빠만 보는 프로가 아니라고 나 완전 신나게 놀다 왔어. 그랬더니 남편 말
1: 그래 좋겠다. 그 나이 말무서 좋겠네.
0: 아니 덕질의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 곳 거기가 제 천국이라고요. 사연을 주셨습니다.
1: 와, 남편 눈치 보지 말고 더 열심히 응원하라고 응원곡 한 곡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근데 저 진짜 마음 아프다.
0: 이게 진짜 가수 입장에서 참 이럴 때 곤란하고 마음 아프고 그렇죠.
1: 근데 우리 남편분한테 얘기 드릴 게
0: 네.
1: 사실 이 권인자님이
0: 네.
1: 가수를 좋아하는 게
0: 네.
1: 그 남편을 좋아하는 그 온몸 바쳐 좋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
0: 그렇죠. 가족하고 가수는 또 좀 다르지.
1: 어떤 음악에 대한 부분, 어떤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어떤 그 동질성과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0: 어, 예.
1: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질투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0: 그렇죠.
1: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0: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온통 신경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으면 좀 섭섭해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한테만 너무 챙겨도 남편이 섭섭하기도 하잖아. 아들을 질투하기도 하는데 더구나 이제 가수 저렇게 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가수가 내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1: 우주 쓰레기입니다. 혜성이 아닙니다. 남편도 저는 우주 쓰레기. 또는 우주 쓰레기.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시고
0: 우주 쓰레기인데 이렇게 가져가면 막 수억에 팔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운석 덩어리 뭐 이러면서
1: 그건.

0: 전 믿고 있습니다만.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1: 걱정 안 하셔도 네. 되죠. 뭐 이분이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권인자님께는 생활의 활력소고, 예, 갱년기를 예방하는, 퇴치하는 그런 치료제고 이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0: 콘서트나 이런 것 때 우리 인자님을 모시고 우리 남편분이 한번 네. 막 금만 먹고 야 가자 응원하러 가자 한번 어, 예. 한번 딱 해주시면 예. 그날부터 뭐
1: 그날부터 그, 같이 그래.
0: 그 다 달라진다니까.
1: 부부가 같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팬분들 중에
0: 이제 좀 생기세요. 어, 처음에는 이렇게 네. 아내분을 이렇게 들여놓고 네. 밖에서 기다리시거나 예. 이런 경우가 많으셨는데 이제 네. 서서히 좀 스며드신 분들.
1: 어, 그게 좋아.
0: 남자분들 많으셨어요.
1: 안정적이야. 나 이번에 그 상자는 소극장에서 이제 가정의 달 특집을 했는데 그래서 부부들끼리 많이 오셨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많이. 그 마음이 이렇게 더 편해.
0: 그래.
1: 네, 공연하는데.
0: 예. 맞아. 아, 네. 맞아. 진짜 아름답다.
1: 예, 권인자님. 예, 박창은.

0: 너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그 애교 뭐 이런 거좀더 하시면 좋아질까
1: 그러니까
0: 모르겠다.
1: 그 뒤늦게 덕질 하시는 분들이 가정에 더 충실하셔야지만 그 덕질의 명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예.
0: 맞습니다. 충분히 하실 것
1: 솔직히
0: 같은데.
1: 남편 내팽개치고 콘서트
0: 예.
1: 오면 날에도 그렇잖아. 예, 그렇게
0: 그렇긴
1: 예,
0: 하죠.
1: 가정을 또 잘.
0: 내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어르신, 아니 어르신들의 남편분,
1: 남편분,
0: 예.
1: 예.
0: 하여튼 뭐좀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1: 네.
0: 권인자님이시죠?
1: 네.
0: 예.
1: 권인자님께 어떤 노래 불러주실래요?
0: 같이 할게요. 우리 아까 그저 아초코님 저 좋아하실 것 같은
1: 네.
0: 노래, 바람의 기억을
1: 아.
0: 기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박찬민 씨의 노래, 기타와 하모니카 연주
0: 예.
1: 곁들인
0: 예.
1: 바람의 기억.

0: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 하초코님과 또 한 분 권인자님,
0: 권인자님
1: 두 분께 영감에서 예. 선물 챙겨드릴게요. 성함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를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샵 030입니다. 샵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고 샵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네. 예, 다음 사연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변진섭 씨의 저 하늘을 날아서.

0: 어떤 분이 될지 내 노래 할 거예요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많으신데요.
1: 네, 읽어볼까요?
0: 네.
1: 1257님 결혼 32년 차인데 나이 60이 넘은 남편이 사소한 일로 자꾸 삐져서 요즘 스트레스로 힘듭니다. 갱년기는 아닌 듯한데 남자도 이 나이가 되면 그런 건가요? 스트레스 확 날려줄 노래 부탁드립니다. 뭐 그게 나이가 들수록 네. 예,
0: 애가 되죠.
1: 이게 원래 이게 네. 남자는 그렇습니다.
0: 남자는 애, 뭐 나이 먹어도 애예요.
1: 그래서 이제 저기 더 나이가 드시잖아요. 예. 그럼 완전 유치원생처럼 변합니다.
0: 맞아요.
1: 예, 진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사이클인 것 같아요. 애기

0: 입니다.
1: 아, 예. 내용 참 좋은데. 아, 노래.
0: 자, 아 그러면 일단 사연 여기까지만 보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1: 아, 예.
0: 한 사연을 골라 주세요.
1: 아, 큰일 났네.
0: 노래의 주인공. 노래가 뭐예요?
1: 노래가 야, 이거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0: 왜?
1: When I Dream이라는 옛날 그
0: 캐롤 키드.
1: 캐롤 키드에 불러서 유명해진 곡인데.
0: 예.
1: 원곡자가 있더라고요. 아, 싱어송라이터.
0: 그... 아 그래요? 몰라요.
1: 어릴 때 50년대 분이신 것 같은데. 예, 예. 샌디 메이슨이라고요.
0: 아 맞다.
1: 그죠. 싱어송라이터.
0: 이 노래를 어떤 분께
1: 뭐가 어울릴까?
0: 60 먹은 남편이 삐진다.
1: 자, 아, 삐진다. 자. 아 오케이. 그럼 어? 이거 합시다.
0: 아,
1: 삐진다.
0: 할까?
1: 왜냐하면 이게 저기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현실과 이상에 대한
0: 네.
1: 꿈에 대한 꿈 꿀 때는 내가 원하던 어떤 누군가와 같이 꿈을 꾼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인데.
0: 아 그래요?
1: 예. 서로 꿈은 다르게 꾸세요. 이거 괜찮나?
0: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뭐 예. 꿈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지.
1: 네.
0: 그렇지만
1: 현실은 그냥 이렇게 사세요.
0: 그래요. 자 현실이 중요합니다. 예. 1257님께 박창근 씨가 드리는 노래 선물 When I Dream입니다.

0: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1: 어쩔 수 없다. 이번 생은 네. 두 분이 그냥 계속 사시고
0: 계속 사실 때
1: 예. 주무실 때는 이제 다른 꿈도 한번 꿔보시고 슬프다. 예.
0: 병아리 코알라님께서 아 맥주 한잔 했는데 가수님 노래에 눈 감길까 걱정요.

0: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923님, 오늘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동심으로 돌아가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무르익을 때쯤 느닷없이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들이 신나서 명품 가방과 신상 라인업을 읊어대는데 저는 그 순간 대화창에서 튕겨나간 기분이었어요. 혹시 저처럼 명품의 명자도 모르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셨습니다. 이미 뭐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명품의 명자도 모르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시다고요. 예. 사람 자체가 명품이면 예. 내 몸에 걸치는 날 치장하는 그 무엇이 명품이든 아니든 크게 상관없고요. 그렇게 크게 관심이 가지도 않고 더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도록 하죠. 6161님. 주말에 꿀 많이 채취했어요. 야생화 꿀. 우와. 제가 말벌 집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6161님은 꿀을 채취하셨군요. 와, 엄청 규모가 큰데요. 저기는 꿀벌 진짜 많다. 아, 벌이 오늘 벌이 많이 등장하네. 말벌이 저런 데 가서 꿀벌들 괴롭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거죠, 저는. 꿀도 먹음직스럽다. 달콤한 사연입니다. 아니, 사진입니다. 3496님, 주말에 회사에 사는 길고양이 밥 챙겨주면서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6마리 낳아서 대가족이 되었는데요. 고양이 새끼들 볼 때마다 어찌나 귀엽던지 저 스스로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길냥이한테 진짜 너무 고마운 분이네요. 3496님. 둘레여섯, 네. 6마리? 둘레, 왜 나는 새끼가

해놓고 어린이들을 초대하던데, 얼마 전에 어린이날 큰애 학교에 가서 뭐 이런저런 행사를 했었는데 저런 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들 너무 좋아하더라. 줄을 한참 서야 되는데도 다 서가지고 즐기고 잘하셨네요. 예, 좀 해가 뜨거웠겠지만 또 이렇게 좀 해를 맞아줘야죠 우리가. 그래야지 비타민 D인가? 또 괜히 모르는 얘기 시작했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몸에 좋대잖아. 멜라토닌인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잠도 잘 오고. 자, 노래는요, 6473님이 청해 주신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프의 유치해.

타편 씨의 노래 T의 연애까지 듣고 왔네요.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99님, 저는 제가 태어난 저희 동네를 많이 좋아해요. 작은 시골 동네지만 어릴 적 추억들이 많은 곳이라 우리 동네가 참 좋답니다. 그래서 주말에 저희 동네가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쓰레기를 주웠어요. 수고한다며 인사 건네주시는 주민분들 덕분에 기분 또한 좋아졌답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저 50리터 쓰레기 봉투를 다 채우셨네. 와, 대단하십니다. 그 뭔가 이렇게 두건처럼 햇빛 제 얼굴 타지 말라고 이렇게 쓰시는 저 두건, 제가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랑 패션 코드가 비슷하시네. 저 모자 탐난다. 저거 착 넓은 거. 절대 얼굴 안 탈 것 같은 거. 저거 어디서 구하지? 예, 잘하셨어요. 예, 동네도 깨끗해지고 우리 5299님의 마음도 훨씬 더 많이 깨끗해졌을 것 같네요. 7548님 새싹 사연입니다. 가족들과 찜질방 다녀왔어요. 맥반석 계란과 식혜 그리고 라면으로 마무리. 만화책 잔뜩 들고 가서 뒹굴뒹굴하고 찜질하고 아이스방 가서 땀 식히는 것까지 무한반복. 아, 주차시간 보니 7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알찬 시간이었어요 하셨는데, 와, 진짜 너무 너무 좋았겠다. 응? 하루에 나에게 7시간이 주어진다면 이걸 택하겠는데요. 네, 맥반석 계란이랑 식혜랑 라면, 만화책, 아이스방, 찜질. 제대로다, 제대로. 아, 우리 애들도 찜질방이라는 걸 이제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빨리 되면 한번 데리고 가봐야 될 텐데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거기 거기서 파는 그 계란, 맥반석 계란 걔네 둘이 다 먹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2089님 어머니랑 마이클 영화 봤습니다. 마이클 이 영화 봤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 저도 저거 너무 보고 싶은데. 예,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죠. 예전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들었던 제작진이 만들었다고 이제 광고를 하던데, 재밌으셨나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마이클 잭슨 노래도 예전에 참 많이 따라 부르고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저 6학년 때 마이클 잭슨이란 존재가 이제 저에게 훅 다가온 거예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고전의 그래미 어워드, 그래미 상이라고 옛날에 많이 불렀지. 거기서 8개 상을 받았다는데, 그래미 상이 뭔지, 8개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황제 복장 비슷하게 입고 선글라스를 딱 쓰고 와가지고 그 상을 계속 8번을 받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멋있어? 노래를 딱 듣는데 들어봤던 노래더라고요. 근데 내가 노래 들으면서 어렸을 때 이건 여자 노래라고 생각했던 건데, 예, 알고 보니 그 흑인 남자가 불렀던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인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집에 그 마이클 잭슨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이클 잭슨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그때 노래는 아니고 조금 있다가 나왔던 노래긴 한데, 여러분 참 좋아하실 노래 같아서 한번 골라봤네요.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주말 풍경 한 두 분 정도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4458님, 주말에 지인들과

석공 아사다를 데려와 탑을 세우도록 했죠. 아사녀는 남편 아사달이 보고 싶어 설아벌까지 찾아갔지만 그때가 되면 아사달을 만날 수 있을 거요 라고요. 하지만 탑 그림자는 끝내 비치지 않았고 아사녀는 기다리다 지쳐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현진건의 소설 무영탑의 내용이죠. 실제로 백제 석공이 석가탑을 세웠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를 담은 검은고 독주곡이 있습니다. 정대석이 작곡한 무영탑이라는 곡인데요. 오늘은 그중 3악장 석공의 열정 들어볼게요. 검은고 연주의 정대석입니다.

나단님께서 생황은 자꾸 풀빌이 소리 같아요 해주셨는데, 야 예리하신데요. 사실은 이제 생황 연주자인 김계희 씨. 막 채팅창에 생황 소리 너무 좋아요, 제가 생황 소리 좋아요 이런 걸 올라갈까 봐 제가 조마조마 했거든요. 그럼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이 민망한 상황을 어떻게.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는 예. 듣고 왔는데요. 누구셨더라? 예, 나단님께서 생황은 자꾸 풀빌이 소리 같아요 해주셨는데, 야 예리하신데요. 사실은 이제 생황 연주자인 김계희 씨가 이 앨범에서는 피리로, 이 곡에서는 피리로 연주를 한 건데 제가 소개를 잘못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 막 채팅창에 생황 소리 너무 좋아요, 제가 생황 소리 좋아해 이런 걸 올라올까 봐 제가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럼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이 민망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나 했는데, 와 많은 분들이 그러게요, 다 풀피리 느낌이 많이 나요. 야, 이음 가족들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일단 제가 실수한 거 죄송하고요. 피리 소리가 맞아요. 야, 풀피리는 아니지만 어찌 됐건 같은 피리지 뭐, 그게 그거지 뭐. 자, 이번에는 어떤 악기인지 말씀 안 드리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한혜진의 연주입니다. 노스텔지아.

듣고 그냥 끄고서 다시 잠들어 버렸지 뭐예요. 30분이나 더 자는 바람에 아침을 엄청 급하게 시작했답니다. 준지도 알람 소리 끄고 다시 깜빡 잠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많죠. 저는 딱 알람 소리 듣고 한 번에 일어나면 좀정 없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이 냉정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한번 끄거든요. 근데 그 휴대폰에 알람이 울릴 때 옆에 버튼을 누르면 멈췄다가 5분 있다 다시 소리가 나고, 화면에서 이렇게 뭐 해제 이걸 하면 이제 거기 완전히 꺼지는 거지. 그래서 아침에 알람 소리가 울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옆에 버튼을 한번 누른 다음에, 그래서 5분 정도 뭐더 자든 아니면 누워 있든 하다가 두 번째 울리면 일어나는데, 이게 잠결에 옆에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문질러 버린 거지. 그래갖고 난리 나가지고.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허리.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다가 삐끗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엔 진짜 조심조심 일어나는데. 콩콩이 수녀님, 허리 괜찮으세요? 예, 그럼 다행이고요. 3398님께서 역시나 국악방송의 K클래식이 제격이에요. 많은 생각도 지우고 감정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 오늘 곡, 예, 또 많이 괜찮았던 것 같죠? 그렇죠? 방금 들었던 피아노 연주곡도 좋았고, 피아노래, 가야금 연주곡도 좋았고. 자꾸 여기 11시 한 50분쯤 되면 머릿속에 생각하는 단어하고 입에서 나오는 단어하고 매칭이 안될 때가 있어요. 저번에 언제는 머릿속에서는 명도를 생각했는데 입 밖으로는 채도가 나왔더라고. 나중에 그 모니터 하다가 다 됐다 싶더라고요, 진짜. 8399님, 새벽부터 일어나

가야금 연주였죠. 한혜진 씨의 연주로 노스텔지아 듣고 왔습니다. 콩콩이 순이님께서 아침에 알람 소리를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은 지구 온난화나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하는 음악이란 뜻의 만파정식지곡 들으셨는데요. 조창훈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에 오늘의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그때의 기억을 아물지 않는 기억이라 표현한 바 있는데요. 당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었던 이들이 실제로 겪은 현장을 생각한다면 작가의 말대로 그 기억은 그야말로 아물지 않는 기억임에 분명합니다. 그로부터 46년이 지난 지금의 이 땅,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역사가이자 인권운동가 리베카 솔릿이 어둠 속의 희망에서 그 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그의 말을 잠시 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은 지구온난화나 지구적 자본 같은 악몽 때문만이 아닌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요. 46년 전의 일, 아물지 않는 기억이지만 반복이 되지 않아야겠기에 지금도 우린 다시 기억하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 긴장을 풀고 우리 심신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곡으로 골랐습니다. 지난날 우리 문인들이 애호하던 음악이고요. 즐겨 연주했던 곡인데요. 현악영산회상 중에서 첫 번째 곡 상령산입니다. 이두원의 단소, 이지영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악영산회상 중에서 스무박 한 장단의 여유 있는 속도로 연주하는 음악, 우리 심신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음악이죠.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단소, 이지영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날이라서 한강 작가가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어떤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흐려지지만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던 그 이야기를 상기하게 됩니다. 아침밥을 함께 나눈 가족이 저녁에는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그런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한강 작가의 아물지 않는 기억이란 말이 실감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고른 음악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인데요. 이 노래에서는 이미 보고 싶어 꿈속에 임의 집 앞 돌길을 수도 없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꿈이라서 수없이 길을 다닌다 해도 그 길이 다를 수 없겠죠. 다닌 자취가 없으니 그것이 슬프다 하고 노래하는데요.

아마도 그런 마음이 이해되실 분도 많으실 겁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해곤 나량이면 임의 집 참밖에 성로라도 다르련마는 꿈길이 자취해 없으니 그를 수로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듣겠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거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의 곳 나량이면 임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다르련 많은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를 스러워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뉴스입니다. 이 곡에서 부르는 창사는 1828년에 효명세자가 직접 지은 건데요. 7언으로 된 시입니다. 오늘 들어보시면 첫 번째 구 중에 넉자만 노래합니다. 중중편득 근왕소, 여러 무리 중에 홀로 왕이 미소를 얻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 곡에서는 중중편득 네 글자만 노래할 겁니다. 이 춤이 처음 공연된 건

효명세자의 모친 순원 왕후의 사순 때 만들어진 춤, 대모반 위에서 혼자 추는 동무, 무산향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선 후기의 여러 기록들을 들추어 보면 실제 무산향을 당시에 추었던 이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무도홀기 기록을 보면 정제 여령의로서 의녀 난희와 비취란 이의 이름이 보이고요. 정제 무동으로는 오수산이란 이름이 명단에 보입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무산향 정제는 여성, 남성이 모두 추는 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한다 하는 멋진 제목의 음악, 여밀락 합주 골랐습니다. 백성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더욱 풍요로운 음악이죠. 여밀락 합주를 양주 풍류학회의 연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여밀라 갑주 들으셨는데요.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주풍류학회는 지난달 5월 첫째 주 목요일에 정기연주회를 한 바 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6월에도 첫째 주 목요일에 정기연주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음악은 서도잡가 공명가입니다. 공명가의 공명은 바로 제갈공명인데요. 이 곡은 제갈공명의 여러 사적을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제갈공명이 남병산에 올라와서 칠성단을 높이 쌓고 동남풍을 비는 이야기, 이 삼국지 연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묘사가 상세한데요. 이 공명가에서 이 부분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단을 쌓을 때 동서남북 사면에 여러 깃발을 늘어놓습니다. 동쪽에는 청룡기, 서쪽에 백호기, 남쪽에 주작기, 북쪽에 현무기, 그리고 중앙에는 황기를 꽂는데요. 그와 함께 사방에 의장을 버려놓습니다. 공명은 머리를 풀고 학창의를 입고 흑대를 띤 차림으로 단 위에 올라가서 동남풍을 빕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남풍도 빌게 되겠죠. 그와 같은 내용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 대목은 음악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도잡가 공명가 김광숙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훈이 되자 하며 동남.

점점 따르다가 선두에 성큼 나서 하는 말이 앞에 가는 배는 공명 선생이 타셨거든 잠깐 놓고 다 주어 배에 머무르소서 우리도 덕전에 신신 부탁하오

시끄럽은 길을 따르지 말고 빨리 돌아가 내 말 갖다 도덕전에 전하고.

아령이로 돌리다 허성이 할일 없어 빈뱃 머리를 본국으로 돌리며 찬찬한

아쟁과 철연금이 함께하는 허튼가락. 만남, 별신 준비했습니다. 동해안 별신굿의 음악은 타악장단이 특별하게 발달한 음악이라서 타악기로 연주하는 최고봉의 음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음악인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이 동해안 지역의 타악장단을 사물놀이로 연주했습니다.

스니페가 이 동해안 지역의 타악장단을 사물놀이로 연주하는 음악으로 이번에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해안 별신굿의 김정희가 구음으로 참여를 했고요. 태평소가 가세해서 화려한 타악과 구음, 태평소 선율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입체적인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별신 듣겠는데요. 김덕수의 장구와 사물놀이패의 연주, 김정희의 구음,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냐 하고 싶군년 지수 배를 타고 타사리를 쪄 오구 거창하 동수 구주로 돌아들고 어자서 분노할 때 누가를 건네주고 해상업 해안장수 오강으로 돌아들어 부산 대지 건네주고 공병어 탈출하는 동남풍 비전되어 저주어 백만 대병 초요로 화공원이 피아냐면은 어이거리 그저부걸 두리둥두리둥두리둥두리둥두리둥 조여요 경량허니 토연여그 귀걸해 해와르디 고범지라 장하느 강동거요 임솔지 터치거라 소동판도라이 꽃이 걱정정서와 허디 무질검이요 해도 난 화장뿐한 부이월요 재련조연 하고 발사 하고 보니 성무선이 아니냐 가자 무걸 두리둥둥둥둥 두리둥두리둥둥 두리둥둥 우리 선이 24명 상구로 이어 퍼여 경세우 경여로 포박선함을 다니다가 오늘날 임당수의 인재수걸 들이오니 통해신 안명이며 서해신 거성이며

배틀가 들으셨는데요.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역사 속의 사건을 기억한다는 건 단지 지나간 일을 떠올리는 것만이 아닐 겁니다. 아픈 시간을 떠올려서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춘향이가 이별 말을 듣더니만은 사생 결단을 하기로 드는디 분거든 고개는 저저

생결따르고

이으라. 걷는 방 춘향 모치는 아무런 줄도 모르고 세간살이 궁리하느라고 초저녁잠 실컷 자고 담배 피어 물고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할 적에 안방에서 아이고지고 울음을 소리가 나니 사랑쌈 난 줄 알고 쌈말 일어나오겄다. 춘향 검문인다 온다.

도련님 앞으로 나를 얻으러 여보여 뭐 도련님 나하고 말 좀 하여 보세요. 따로는 주냥 이름을 버리고 간다거니 무슨 일로 그러시오. 야수녀 파리는 뭐질거지야 이 범찬은 파리란 무엇일 듯 안고 서고 눕고 자이기 1년 360일 100년 3만 6천일을 떠난 사지 맞아고 주의 청처가 어루다 말을 연구하실지 떼어버리신지 대항유천만 선들 가란 춘풍을 야보매며 화호노의 믿음들 어른아 그 부가 돌아봐 대딸호 같은 화용신 푸득 창준절 로들고 홍안이 백수된 걸 시오시오 푸제내라 다시 좀 뜬 묻어느니 도련님 가신 후 내 딸 춘향 임금일제

나의 작은 음주가 따가하는 인교이나 방으로 우르르 들어와 떡내탕 탕떡루를 묵으로 밀떠이고 이분 옷도 아니 벗고

들어오시랴오. 좋은 반은 조약도니

나라 온나라 정부라도 각분동성님 그리워 교동신천을 걷고 홍문난간 전례해야 산지 청와건니 너를 캐묘상사오니 너구나고 깊은 정원상봉 헐날이 있을 테니

갈까오니 혼란이 있을 테니 숨끝같이 모든 마음 폭로라도 하십시다.

밝아오니 방자 충충 들었으며 아 여보시오 도련님 아니 사또께서 지금 도련님 찾느라고 동원이 발칵 뒤집어져서 어서 좀 가십시다

여섯생의 상감인데 어느 대왕에 맺혔나요? 제삼절에 송제 한소지옥에 배였으니 현급천불대원으로 이 지옥을 면해가서 원앙서 원앙생 서방중도 극락세계 왕생

제사여 서생이 상관 어느 대왕에 맺혔나요 제사 전에 우관되어 검소지옥에 매였으니 아미타불 대원으로 선왕생 서방중도 극락세계 왕생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이 음악 속을 걸어 보시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이어서 건강 더하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다양한 문화 소식들을 전하는 풍경 소리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 매주 화요일 코너 옛 기록에서 찾아낸 조상들의 일상을 조선 겸록에서 만나보시죠. 자, 이번 곡은 교방 국거리입니다. 연주의 이생강 한국 전통무용 음악 연주단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여운이 남는 곡이었습니다. 이준하의 소리로 사설 시조 창회 3경 듣고 오셨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토록 고운 말들로 자신의 아픔을 갈무리했나 봅니다. 오늘 이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주는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들볕 우리 음악이었습니다. 다음은 짓소리 거령산 듣겠습니다. 소리의 법편입니다.

칫솔이 거령산이었습니다. 소리의 버편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아침 식사 먹자니 부담스럽고 그냥 건너뛰자니 속 쓰리고 그래서 간단하게 챙기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출근길 편의점에 들러 삶은 달걀 하나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리고 집에서는 두부나 달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아침 식탁에 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달걀과 두부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백질 식품이죠. 부드럽고 포만감도 있어서 가벼운 한 끼로 참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달걀을 먹고 나서 명치가 더부룩하거나 오른쪽 윗배가 뻐근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노른자의 지방이 부담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갑상선 약을

능개타령, 자진능개타령이었습니다. 연주의 최경만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부 마무리곡 들려드릴 텐데요. 산조, 삼중주, 진양에서 자진몰이까지입니다. 가야금의 정경옥, 아쟁의 김일구, 해금의 김성아, 장구의 김청만이고요. 19분의 긴 호흡입니다.

1부 마무리 곡 산조 삼중주 진양에서 자진몰이까지였습니다. 가야금의 정경옥, 아쟁의 김일구, 해금의 김성아, 장구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봄 개편을 맞이해 신선한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화요일 코너 조선 견문록 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입니다. 요즘 장미꽃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서울 중랑구에서는 중랑천을 따라 활짝 핀 장미와 함께하는 제18회 중랑 서울 장미축제를 오는 23일까지 연다고 합니다. 장소는 중랑 장미공원 일대인데요. 무려 32만 그루의 장미가 물결처럼 이어져 있어서 해마다 많은 분이 찾는 봄 축제입니다. 올해 축제의 테마는 낭낭 18세입니다. 18번째 축제를 맞았다는 의미도 담았고 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을 뜻하는 화양연화의 마음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어린이들은 장미요정 나라랑 체험을, 또 청소년과 청년들은 장미소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축제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중랑 아티스트 페스티벌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올봄 서울 중랑천 장미길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음악 듣겠습니다. 백만송이 장미 준비합니다. 연주의 이해랑입니다.

백만송이 장미였습니다. 연주의 예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해금병창 춘향가 중 사랑가 전해드립니다. 해금병창의 신현석, 북의 이봉근입니다.

0: 예, 준영아.
1: 예.
0: 오늘 밤이 가면
1: 내일 밤이 또 오지요.
0: 1년이면 몇 밤이지?
1: 365밤이지요.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그리는 낮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노는 밤만 있어. 아.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극장가에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600여 년 전 강원도 영월에서 벌어졌던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서슬퍼런 어명 속에서도 홀로 지게를 치고 나섰던 영월 호장 엄흥도. 당시 그의 속마음을 담은 일기가 있었다면 그곳에

그는 험준한 절벽인 이곳에 갇히게 됐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홀로 앉아 계신 뒷모습을 지켜보자니 영월의 찬 강바람이 유독 매섭게 느껴진다. 17 어린 상전의 맑은 눈망울과 마주친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분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람이 가야 할 길임을. 위선 피화 오소감심, 착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다.

해금과 25현 계량 가야금을 위한 세한도 일부 전해드립니다. 연주에 변종혁 외라도 나는 달게 받겠다. 단종과 엄흥도의 만남, 왕과 사는 남자

그 충이가 해와 별처럼 빛나는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영웅이 되려 했던 건 아닐 겁니다. 그저 눈앞에 어린 임금이 겪는 부당함에 눈 감지 않으면서 인간의 도리를 지켰던 거겠죠. 훗날 영조 임금은 엄흥도의 후손들을 찾아내어 병역과 세금을 면제해주는 완문을 내렸고 그 충절을 공식적으로 기렸습니다. 600년 전에 그 위험했던 선택이 결국 대대손손 가문의 자부심이 된 셈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보다 이것이 옳은 길인가를 먼저 고민했던 그때 엄흥도의 그 꼿꼿한 마음가짐을 한 번쯤 되새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그럴 때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보다 이것이 옳은 길인가를 먼저 고민했던 그때 엄흥도의 그 꼿꼿한 마음가짐을 한 번쯤 되새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듣겠습니다. 노래의 안정아와 내손 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연주의 정혜심 외 여러분입니다.

다섯 악기를 위한 몽금포 타령이었습니다. 연주의 주미하웨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힘나는 주문 함께 외치면서 하루를 본격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5월 중순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온을 쓴 지역도 많았는데요. 어떻게 건강 잘 지키면서 하루 잘 보내셨죠? 오늘도 더울 예정입니다. 최고 기온 30도 인 지역, 광주, 안동, 포항, 울산, 대구, 전주까지 다 최고 기온 30도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인천 26도, 제주 26도 정도가 낮은 편이니까요. 오늘도 무더울 예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 자주 마시기, 그늘에서 잘 쉬기 꼭 챙기셔야 할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오늘은 5월 무더위에 등장한 나의 첫 여름 아이템, 요런 거 한번 나눠볼까요? 선풍기 꺼냈다. 에어컨 켜려고 했는데요. 리모컨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한참 헤맸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이스크림, 반팔 티셔츠, 양산, 샌들. 요즘 마트에 이제 막 수박도 막 나오던데요. 5월 무더위에 꺼내든 여러분의 첫 여름템 무엇인지 사연으로 나눠주십시오. 참호해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 무료 사연 쓰기 둘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주세요.

있죠. 봉봉님, 여기 파주입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바람도 불고 날도 좀 흐려요. 라고 하시면서, 주말에 저희 집에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어. 여름맞이 에어컨 청소했습니다. 아직은 가동 전이지만 주말에 아주 뿌듯할 제 모습이 상상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면, 야, 너희 집 시원하다. 하실 것 같네요, 그죠? 오랜만에 또 에어컨 켜시는 거니까 처음에 켜실 때는 창문 좀 열고 환기하면서 켜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수연님, 아하, 저 원래 6월 말이나 7월 돼야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요 5월부터 개시를 해버렸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더불어 사무실 얼음 트레이도 강나게 닦아서 말려뒀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잘하셨네요. 보통 냉동실에 뭘 두게 되면 걔는 뭔가 꽝꽝 얼어 있으니까 건강에 아무 지장 없을 것이다. 위생 상태 항상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면서요. 여러분, 올여름 얼음 트레이 다들 한번 깨끗이 씻고 닦고 말린 다음에 얼음 얼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연님 덕분에 또 이런 것도 하나 챙길 수 있네요. 자, 계속해서 김준수, 고영렬 두 사람이 소리하고요. 두 번째 다리 연주합니다. 브루의 명곡 실황으로 듣죠. 여름입니다.

아, 날도 더운데 시원한 그늘목에 쉬었다나 갑시다. 맑은 바람도 좋고 사름사름 울리는 매미 소리도 좋구려. 저기 저 대나무 밭에 들려오는 서걱서걱 그 소리도 한번 들어보게나.

귓가에 들리는 싸름싸름이었고 팀 이름은 오주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5월 무더위에 등장한 나의 첫 여름템 어떤 거 있는지 사연 나누고 있는데요. 황성희 님이 5월에 등장한 나의 첫 여름 아이템 대나무 왕골 방석이요. 지금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인증샷을 찍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뭐하노? 경상도 분이시네요. 진짜 남편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침 7시 20분에 잘 앉아있다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가 앉아있던 그 엉덩이에 체온을 머금고 있는 방석 사진을 덜컥 찍노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풍기 꺼냈다 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종훈님, 저희 집 창고에 있는 선풍기 3대 어르고 달래서 방마다 하나씩 제자리에 놔뒀습니다 라고 하셨고, 또 백수경님, 주방에 미니 선풍기 꺼내놨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거 요리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몰라요, 그죠?

여기 무대 위까지 왔는데 이렇게만 보여주기엔 이 노래는 이 자꾸 나를 건들거려서 이번엔 제대로 건드렁거리게

조이의 노래 건드렁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5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국악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이번 주는 책 선물도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에 갇히지 않게 하는 책, 최영환의 자기개발서, 당신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점이다, 점선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 7분께 책 선물 드리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책 이렇게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 시작됐는데요.
1: 네.
0: 아, 몇천 원 차이로 탈락했다. 뭐 이런 반응도 적지 않았다고 하네요.
1: 네, 이번 지원금 대상이 소득 하위 70%, 한 3,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0: 예.
1: 기준이 건강보험료잖아요.
0: 그렇죠.
1: 외벌이 직장가입자 1인 가구가 월 13만 원 이하, 뭐 2인

0: 한 500원.
1: 네, 그래도 못 받는
0: 아,
1: 거죠.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제 못 받는 분들은 출퇴근할 때마다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몸으로 느끼는데 몇천 원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 게 너무 허탈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막상 그 기준선 바로 위에 있는 분들이 뭐 평균치나 중위값보다는 연봉은 센 분들이긴 하겠지만
0: 네.
1: 그만큼 다소득이 잡혀서 예,
0: 그렇죠.
1: 유리지갑인 경우가 있어요.
0: 아.
1: 예. 그러면서 또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인 게 이분들은 이제 중동전쟁 이후로 재료값이 너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설령 매출 총액으로는 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왜냐면 고정비 뭐 빠져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0: 네.
1: 나한테 남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0: 그러네요. 또 작년 소득 기준이니까요.
1: 네, 맞아요.
0: 중동 전쟁은 올해 초에 일어났고요. 네.
1: 네, 그래서 100% 지급이 아닌 바에야 사실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었고
0: 예.
1: 예상이 됐던 거였는데 2021년 때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상생지원금 때 국민 80%한테 지급을 했었어요.

0: 파업 중에도 안전시설 운영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보안 작업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핵심 인력들.
1: 아.
0: 그 어쨌든 공장이 멈추지 않아야 되고 계속 돌아가야 된다. 평소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예전에 왜 의사들 파업할 때 전공의들 파업할 때
1: 맞아요.
0: 필수 인력이잖아요.
1: 예.
0: 그런 분들은 남아야 돼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시설 점거나 잠금장치 설치, 다른 직원들의 출입 방해도 금지했습니다.
1: 예.
0: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사측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 근데 이제 이 법원의 결과 나오고 사측이랑 노조 측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 말한 평상시 네. 평일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1: 네.
0: 평상

0: 해요.
1: 그렇겠네요.
0: 예, 평택시 고덕동 같은 경우 보면은 하루 평균 유동 인구가 주중에 90만 명을 넘지만 주말에는 40%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1: 예.
0: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울산 같은 데도 그 삼성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삼교대 뭐 이렇게 있으면 삼성전자 교대 인력들이 출근할 네. 때가 길이 막혀서
1: 맞아요. 그래서 낮에 오후 4시 이럴 네. 때 엄청 막혀요. 울산은.
0: 다른 동네 같으면 그때 안 막힐 시간들이 네. 막히는데 그 회사에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상인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기도는 그 협력업체들이나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 경영자금 투입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사 협상이 막판 타결에 이를지 총파업으로 이어질지에 따라서 지역 상권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제46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어제였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탱크데이라는 걸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네요.
0: 네, 스타벅스 코리아가 어제 오전부터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텀블러를 출시한다는 내용이고
1: 오호.
0: 이 텀블러 이름이 탱크 텀블러라고 해가지고

0: 그런데 이제 반응은 정용진 회장이 이런 일로 누군가를 경질한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1: 예.
0: 라는 반응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용진 회장 본인이 이런 일로 오너리스크를 많이 떠안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0: 한 번이 아니었어요. 뭐 멸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다가 그리고 끝까지 막 굽히지 않고 제가 말하는 공산당이라는 것은 뭐 북한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중국하고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은 괜찮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광주 5월 단체도 해명이 납득이 안 된다. 멸공을 외치는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인수하고 난 뒤로 어떤 제대로 된 검수 과정도 없어진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1: 예.
0: 그리고 뭐 또 신세계 쪽에서 이게 원래 기업이 잘못을 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회피하려고 이런 꼼수를 쓴 거다. 빨리 잘라버리는 그런 꼼수를 쓴 거다라고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SNS에 원래 이재명 대통령 캐릭터가 또 날것의 발언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1: 예.
0: 어느 때보다 워딩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게 오너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또 있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정용진 회장도 이번만큼은 좀 눈치를 보지 않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아침이라서 하품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품 창법의 노래입니다. 임현정의 첫사랑인데요. 이 임현정 씨가 이 노래 부를 때 약간 그렇게 하잖아요. 햇살처럼 눈부시게 다가와. 오늘은 좀 이런 재밌는 감상법을 한번 들어보죠. 아침이라서 하품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품 창법의 노래입니다. 임현정의 첫사랑인데요. 이 임현정 씨가 이 노래 부를 때 약간 그렇게 하잖아요. 햇살처럼 눈부시게 다가와. 오늘은 좀 이런 재밌는 감상법을 한번 들어보죠. 임현정의 첫사랑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0: 이어사
1: 부지를 해라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사단을 해는
0: 이어사
1: 넘어가겠느냐
0: 이어사
1: 안중 멀었다
0: 이어사
1: 부지를 해라
0: 이어사
1: 이 곡을 퍼내자면
0: 이어사
1: 12시까지 퍼내야 된다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누들려 이거 좀 너무
0: 이어사
1: 치지 말아라 좀 갈가치지 마
0: 이어사
1: 국물 땡겨놓거든 좀
0: 이어사
1: 좀 먹자
0: 이어사
1: 이어호
0: 이어사
1: 막내 뛰린다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내리치가 막내 뛰린다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이어호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부지런히 당겨라
0: 이어사
1: 거점 온다
0: 이어사
1: 아이 온다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야들아
0: 이어사
1: 다치가면 겁나다 자들이 조심해라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다 아프거든
0: 이어사
1: 할두 뜻이 가져가라
0: 이어사
1: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다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이어호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아누들도 와 댕겨라
0: 이어사
1: 마지막에 다 준다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이어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야 이제 발을 당겨라 발을 당겨라 발만 당겨라 발만 당겨
2: 발이야
1: 지금만 있어 지금만 있어라 맞지 넘는다 저거 봐라 저거 어떻게 하니 야 이게
2: 구세로 가만 쥐고 발만 내라
1: 발만 뽑아라 발만 뽑아
2: 발만 뽑아
1: 발을 제쳐라
2: 발이야
1: 에이여 에이여 이어사
0: 이어사
1: 발이야 숨이야
2: 발이야
1: 발이야 숨이야
0: 이어사
1: 에이여사
0: 이어사
1: 발이야 발이야
0: 이어사
1: 조금 더 당겨라
0: 이어사
1: 헐려
0: 이어사
1: 발이야 발이야 발이야 발이야 발이야

네, 오늘은 창호가 저랑 이춘희 명창이 부른 매화 타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봄에 꽃을 피우는 매화, 그 꽃이 지고 나면 열리는 열매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고요. 이맘때부터 수확을 시작해서 이것 청이나 이것 장아찌로 많이 담가먹는 열매입니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살구, 2번 복분자, 3번 멜론, 4번 매실입니다. 이 열매는 신맛이 강해서 장아찌나 청으로 담가 먹는다고 창호가 앞서도 힌트를 줬고요.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매화, 꽃 이름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인 이 과실로 만든 음료 광고가 대히트였죠. 바로 이분이 광고 모델이기도 했고요. 노래도 또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조성모의 아시나요 들어보죠.

0: 7177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5392님 소금구이 막창을, 9271님께는 전병 세트를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당첨자 전병 세트 보내겠습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이춘희 명창의 소리로 경기민요 매화타령 듣습니다.

경기민요 매화타령 이춘희 명창의 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김유석 선생님으로부터 막힌 국악의 길을 시원하게 뚫는 코너 국악이 귀가 막혀 바로 넘어갑니다.

0: 들으면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뚫어 뚫어.
1: 안녕하십니까.
0: 귀뚫람 김희수.

0: 가장 널리 사랑받는 독주 음악, 네, 바로 산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산조 산조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름부터
2: 뚜루 뚜루.
3: 안녕하십니까.
1: 기뚜람
0: 흩어질 산자를 씁니다.
1: 아,
0: 네, 그리고 가락 조자죠. 그래서 흩어진 가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흩어진 가락. 오, 뻥 뚫립니다.
0: 우리 한디가 제일 즐기는 시간인 것 같아요.
1: 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신합이라는 음악 참 매력 있었고요. 이어서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됩니다.
0: 네, 오늘은 창호가 스포를 안 하고 갔습니다.
1: 아, 그러네요. 오늘은 진짜
0: 네, 오늘 국악 기악곡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랑받는 독주 음악, 네, 바로 산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산조 산조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름부터가 뭔가 멋져요. 가야금 산조, 거문고 산조.
0: 그쵸?
1: 뜻이 뭐예요, 산조?
0: 네, 산조 이 글자 그대로 보면요, 흩어질 산자를 씁니다.
1: 아,
0: 네, 그리고 가락 조자죠. 그래서
1: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0: 그쵸. 네.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죠.
1: 그러네요.
0: 예. 네. 뭐 어찌 됐건 산조 안에 그 음악 자체를 들어보면,
1: 예,
0: 슬프고 뭐 기쁜 감정뿐만 아니라 연주자의 개성으로서 모든 감정을 표현해내는 독주 음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흩어진 가락이라는 표현이 조금 추상적이긴 해도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고요. 갑자기 저 왜 그거 생각나죠? 예전에 컴퓨터 PC 많이 이용할 때,
0: 네,
1: 컴퓨터 조각 모음
0: 한참 걸리는 그거요.
1: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0: 네, 네.
1: 그렇게 막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서 자신의 어떤 감정 표현을 선율로 해내는 그런 걸까요?
0: 네, 뭐 비슷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1: 아이고 미안해. 네. 적절치 이게 않은 예를 제가 들은 거군요.
0: 그래도 그게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먹어가잖아요.
1: 예. 네,
0: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 거를 모아서 진짜 연주자 마음대로 조립식이에요. 내가 이 감정에 여기 이런 음악이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음악을 그림처럼 그려나가고요. 또 다른 감정이었어. 그러면 또 그 다른 감정을 또 끌어와서 나만의 음악을 그려가고 이런 방식입니다.
1: 그러니까 막 방에 막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은 몸 안에

0: 마치 누군가의 독백을 듣는 네, 요런 얘기일 것 같아요.
1: 예.
0: 네, 다만 그 독백도 조용하게 얘기하는 때가 있으면
1: 있을 것 같고
0: 아우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1: 예.
0: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우와.
0: 그래서 지난주에 그 신하위처럼 마찬가지로 즉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음악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음악 안에서 연주자가 어떤 감정을 어떤 선율로 담아내는가에 따라서 연주자마다 다 다른 음악이 나오는 게 이 산조입니다.
1: 예.
0: 여기서 즉흥성이라는 얘기를 조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 예.
0: 한 20년 전인가 그 전주 소리축제에서 외국인 작곡가를 초대해서 산조를 해봐라.
1: 아.
0: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1: 오, 한국인의 DNA가 있지 않은 분한테
0: 그렇죠.
1: 산조 작곡을 의뢰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흥미로운데요.
0: 네, 나름 실험.

0: 예.
1: 한 20년 전인가 그 전주 소리축제에서 외국인 작곡가를 초대해서 산조를 해봐라.
0: 아.
1: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0: 오, 한국인의 DNA가 있지 않은 분한테
1: 그렇죠.
0: 산조 작곡을 의뢰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흥미로운데요.
1: 네, 나름 실험적이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장단 틀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즉흥성이 가미된 음악이다라고 알려줬죠. 그랬더니
0: 예.
1: 제 귀에는 정말 정말 생전 듣다 보지도 못한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네.
0: 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장단은 틀린 게 아니라 맞는데.
1: 그렇죠.
0: 뭔가 우리 그 음악 특유의 그 뭔가 꿈틀대는 그런 에너지 같은 건 빠져 있는 상태였을까요?
1: 그렇습니다.
0: 와.
1: 그래서 이 즉흥성만 강조를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제가 느낀 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우리 그 음악 사전 중에 권위 있는 사전 중에 하나가
0: 네.
1: 영국에서 펴낸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이라는 사전이 있어요.
0: 영국에서 발간하는 사전이네요.
1: 예예. 예. 그 사전에 보면 동양 음악, 특히 이제 한국의 즉흥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음악적 조각에 제자가 스스로 배운 가락을 더해 만드는 형태.
0: 오.
1: 오히려 저 훨씬 잘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 유파라는 개념입니다.
0: 아,
1: 네.
0: 결국 스승한테 배우고 거기에 자기 스타일을 더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이 유파네요.
1: 네. 그래서 스승의 유파를 받기도 하고
0: 예.
1: 또 자신이 이제 잘 만들어진 어떤 가락들을 모으면 나만의 유파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0: 오.
1: 네.
0: 야, 신기하네요. 이게 산조가 본격적으로 연주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이죠?
1: 이게 지금 형태로 정착이 된 거는 오히려 뭐 한 20세기 중반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예.
1: 산조가 등장한 거를 본다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0: 오.
1: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0: 그러네요.
1: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창조라는 가야금 명인인데요.
0: 예.
1: 제 생각은 김창조라는 분이 전혀 세상에 없던 거를 막 새롭게 창조했다기보다는
0: 여기서 또 라임을 쓰시네요.
1: 네.
0: 작품을
1: 라임.
0: 김창조 라임.
1: 그렇죠.
0: 창조.
1: 김창조의 창조. 예. 네.
0: 예. 랩도 하시네요. 김창조의 창조.
1: 그렇죠.
0: 네.
1: 예. 그 창조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 시대의 특색 있는 이런 가락들을 연주 방법을 통해서 요 예. 안에다가 실어낸 중에 가장 뭐 이른 시기에 좀 유명해진 분 이런 분들이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0: 오.
1: 그래서 이제 그 유파가 이제 그 김창조 이후로 쭉쭉쭉 이제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학습이 되고
0: 예.
1: 또 전승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파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산조 한 곡 듣고 갈까요?
1: 네. 가야금 산조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산조가
0: 예.
1: 예, 오늘도 가야금 산조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한성기 명인의 산조 녹음이 남아 있습니다.
0: 한성기 명인의 산조네요.
1: 네, 김창조 명인의 소리를 듣고 싶지만
0: 예.
1: 직접 그 음원이 남아 있지는 않고요. 그 제자인 한성기 명인의 자료부터 이제 남아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 계보를 살짝 보면 김창조 선생님으로부터 한성기, 뭐 심상건, 최옥삼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원형의 보존에 그나마 제일 가깝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성기류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0: 좋습니다. 한성기 명인의 연주로 가야금 산조 한성기째 진양 중머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한성기의 가야금 산조, 한성기째 진양 중머리 두 부분 듣고 왔습니다. 음질이 막 되게 좋지는 않아요, 그죠? 워낙 오래된 음반의 노래들이라서요.
1: 그렇죠. 예, 이게 SP 음반이어서 한 면에 3분이 고작 최대 녹음입니다. 예, 그렇게 아주 옛날 자료를 들어봤습니다.

0: 영향이 아닐까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자, 장단이 점점 빨라지면서 어쨌든 감정도 같이 고조되는 구조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산조의 기본 형식을.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뭔가 이렇게 사색적이고 차분하게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역동적이고 좀 활기찬 그런 면들이 전개가 됩니다.
1: 예.
0: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이렇게 폭발하듯이 빵 터지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짧은 연주 안에서라도 이런 하나의 서사가 완성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1: 예. 또 뭐 어떤 조를 동원해서 표현 방식을 풍부하게 할지 그런 것도 얘기 한번 해볼까요?
0: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성음 얘기하면서
1: 네.
0: 우리 평조, 계면조, 우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훅 넘어간 게 있어요.
1: 네.
0: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 계면조가 좀 슬픈 거고
0: 네.
1: 우조는 좀 당당하고 그런 거 같아요.
0: 우등생이십니다. 진짜.
1: 마지막에 조금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기는 하지만
0: 네.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평조 그러면 막 밖에 꽃 피고 뭐 나비가 날아다니고 이런 거는 기쁘고 슬픈 게 없잖아요.
1: 그죠? 예.
0: 그러면 노래를 하더라도 꽃밭에

0: 진향조 부분을 함께 듣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음악 역시 음질이 조금 노이즈가 끼어 있어요. 그죠?
1: 네.
0: SP 음원이라서 그런데요. 이해하시고 좀 쫓아가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유석 씨 오늘 코너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고맙습니다. 자, 백낙준의 검은 고산조, 백낙준 진향조 들으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함께하고 있고요. 전통음악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내는 것은 물론 요즘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퉁소산조를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내며 전통 관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관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잔잔하면서도 시원한 울림이 있어서요. 늦봄의 오전과도 참 잘 어울리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오랫동안 우리 전통예술의 가치를 기록하고 알리는 작업을 이어오며 한국예인열정 같은 공연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연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나뉘어 펼쳐집니다. 먼저 전승열전에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예인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금희의 살풀이춤, 이봉주의 어목자료 부채산조, 그리고 이현경의 영남교방청춤 등 춤과 음악 속에 담긴 깊은 호흡과 섬세한 멋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이어지는 실록열전에선 조금 더 다채롭고 상징적인 전통춤 무대가 펼쳐집니다. 천명선의 교방춤, 박상희의 무녀도, 그리고 서영님의 구고무 등 전통춤이 지닌 절제된 아름다움과 힘있는 움직임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